0: 也是的那个巨人来个钱不是不然里面三马人来日的巨人要是不开启许的军团马的从下给天灵钱不打搞不起啊路易钱不起啊开启许的用啊你哈可是你哦你来个自主解决用动啊两个子从错个着用啊从错的 시라게 계체
1: 고무스 지게고라 니 글리체죠 남바브 데메자 부대 체용비 포츠브 메자 키나조
2: 신경마라 잠그 쇼피스 너니 지지사 지 반반 암라이 데도
3: 지나게 년지 손주 소인사 손사서나 시내 조토바
2: 다신 담주 다야를 근식 말 봐.
3: 손드서도 뭐라 간다 과부리. 딜레 기인년 주시.
4: 레스. 빨라. 기랑 겨즈나 아.
3: 가르 냄치라.
2: 응. 겨치 아.
4: 이페이판. 오. 이페이판.
2: 응. 갈래 거두게.
1: 큰문도 나
4: 공차. 이시와 제야 임베. 시원 나두게.
5: 시원 귀롱 붙이 도무 주.
1: 반반, 칸용 씨.
2: 반반 암라. 시원 귀롱 슬랍자리 무슨? 가시 없지.
1: 니에 세피 무주.
4: 니에 신규에 미인 나자리샤. 니제 치기.
2: 신유에 도 대수래 되 마치시. 딜레 겨우 겐 어양라게 고베 정선 치도. 야 대샤 아. 어이야. 비고 아 제다. 니에 교수님 오셨어요. 야. 수수님 오셨어요.

0: 야피.
1: 비리 치기 왜?
0: 어. 용창은 남자인데 나 좀 좀 잡지. 세차선의 잔고 연구 따스지야.
1: 응. 어제 보고 있나지? 도스 차친도게.
0: 맹갈치미. 엄지라게 저 천진 치우지. 도르치니 용마지 송기.
1: 장게 되다. 북소야 될 레라 지민도가 파마 심제 경수기. 양면은 자, 되체려 체우마지.
0: 야니라 제니 되게.
1: 야, 가르스기에. 뭐니 그 저와 야고요지. 네 딘제 치스기 마지 봐. 네 잔라 셰야디. 장게 하고 정한 저 캉르디 토르토 주도아, 是吧? 네 윤포 파르는다 준준치하게 텁시지니죠. 란되다 치로기 중례강가 사지디 치다 최민도게 디마 충르다 랑크 강구디 약수슈는 동부스 안디나라 샤파기 녀지지샤 디네안주공스 창스겸에베 포상디에 디나라 포르주 디네 아니 콘스 디나라 제랑 옴주나 랑게되는 근제도
0: 안주공스 창스겸에베 포상 샤샤주고 말베.
1: 아. 제제.
0: 장게스나 샤샤 슝례칸디나르 쇼인스이베.
1: 아, 맞지. 디 녀샤샤디나 레르치주제 준담 옴주고 삼주.
0: 장게 갈 수 있으면 하고스.
1: 아, 맞아. 장 코노마티 왔지라. 예. 네 계시에 신다 계시입니다.
0: 뭐네리. 창스 뭐 겹에 포산 레그 좀 붙어줘. 신다 게 갑치 그리. 팅산 지저 간라. 딘제 균된 지리. 계진 마지. 예 친초. 슝례 칸디나 장 갈치 내지. 여모, 로종이 관러, 니엔아르 기부 교구 신달리 교면스, 라주 지역 치도, 란다 조비시라 겸유유. 이내 로종이 기지러, 니엔 뉴슈 유구 라주 치스너, 증마사 니엔 치토민도, 디랑 노주마시. 나 로십조 리조 유배 피미지게, 루충조조 유배 보고 치소경 치우유. 지마 보고 디 머진짐, 진교다 토교당 유자, 니엔 텐도 텐문능신, 삼차 류자 미에빈제 큰니 치토스마시. 你肯读切笔 你这现在要读 那就听我打电话是吧 罗迪给呢 想给我打到切笔也是给你

0: 我去年啊那一个车嘛对不起年年啊那好像也吧许多许多哎永啊年啊东啊车子个对西永嘛对迎接车不有永啊前啊我们那看了年节下去都敲门永啊俺老不知道中文怎么子接对应三个兄弟怎么子得啊有嘛的很多都是得啊记得那你那让东娘给得啊的那上个看了嘛年呢俺东啊车没我去年没去俺是中意
1: 主意哎，觉得，前头俺学的，我预备，我扒拉弄个主意，扒拉弄个意哎，觉得，谈得来觉得，
0: 啊，谈得着没？谈得把心里卡些的念吧，
1: 啊，他还带得意，
0: 让带带去，还是个，
1: 啊，家长带得意，
0: 让，啊，家长听上，您接着听一下，
1: 我念，
0: 我念。
2: 한님도 용, 대떠라이나.
3: 인도. 니시의 권위에 소미시통추, 태북하기며 지시야. 디강을 디테스티시야. 김다하게 부고 중세시에도 약시의 전어 내주 카리윤의 디에믹지의 시에오리. 외부토안에 부고 루리시교와 말쓰기. 강인스나 부구지마 침부차수나 뇌암 치료실 신제 뇌부공통 말이 니에대네 금세도 장애치나
4: 부고로스게 외지디간게 소미티에서 주무시
3: 알레
4: 니스티에서 코란 좀 도산 챕시 니네로 금세도 심도에 시에가 유바 이네 닌가 민도고 머시네 나와 부상매 좀이 날 시에는시 람산네로 도고유노 냠타게 암망고 드제용 쓰이시바
3: 용아 용아, 재능아라는 게 부모 사월 주제 깔래 집들이 간다 보고 조선 먹고 티대 당국이 러와 하르드네 되어 공주리.
4: 이제 시 쉬었지. 장가 주 편토를 쓰는 용도야. 간다 안란 탑시 큰 민도. 안에 가게 증년 다 장과 뒤신 민도. 안 람사 누부터 이야기 탑시 쓰고.
3: 용아 계집 말이 계집 말이 장가 씨는 시제도 용도에.
4: 아직 리센도 가지. 깨치라 수야를 시도. 신다 시다.
3: 디근제도
4: 또 아니면 디제 당연히 다 뒤우면 돼
3: 쟤는 랑가 동시
4: 랑가 신다 신다
5: 나 소신이 시원다 신유니가 해미배 부부치리 나 죽힘다치 자마지 시에규 여마지 제마지 민차유 개미도 닝도 들은 강원에 깁시우시도 자식 그들 린린지 장부시

0: Cheese. Yunyu, tere ame rali pishi to siyu. Pai kia ga yunga.
1: Kenang ma siyam la, tenze xiong song lenga yungu yin.
2: Yunyu, tere babi lakto kwa ne nguyu len da xin xiu. Toas ne rangi ang tangbo ma nguyu xiu xiu a.
3: Kenang nige hu cha wege nga tawa xin la zhosong daya hazu chego yube kika yube. Nga singbu nang nyo yube. Ngai kibu yume, ganchi nang nyo yube. Da yu xiu, ngai kena yin yin xiu du.
2: Si, di, ra.
0: Si, xia sui.
4: Kaba jim nye suri.
1: Changba di rege ta xe kibu yom si.
4: Changba di jangba la rebe. Tari yang. 가져와 있어도 나마 녀랑러 외망마제 김자 가리면 신유배 녀 세나 체면다 외된조 잠수도 유능 시체된 용르배
1: 가리 잠수도 유다 돈다 처부스제 하라무스 내가 노초스 규배 남다 난기 돈다 주미 입에 서치기
4: 나마 Nye genrib lo, kuishyam nibe gizhi xie u chesu. Nye gizhi di semna yunrin bu nyabi. Kienzi nangi, genrib di nyi, unen yi, genrib soro chimindu.
5: Xibin ranyue a, tatanda xine nye samlu tonsu. Kanda nga naa le, 시원 야제 대배시고 거쳐 치고기 나 김다 우인 행가나 주기 디제 제비는 아무도 저 가르성부 유매 니 하고시 나는 안 주고 우인 씨는 예 요마시 제마시
6: 김다 우리 디제 시고 여러베 자 밑에 제 멤버 자 김다 우리 나 주비는 자 대회 먹기보다 숨도 쉬어 용그래 디제 시리 누구
5: 시비 다는 아이 김 먹기도 저 마시 개체슈디 부기부 용 먹거지 미신다가 녀풀 온유셰 주는 거 봐 용제. 제 말제. 나 코저 카티 자우유. 是吧?
6: 신수. 라이키 모주나 수지 깁제 되지 마시.
5: 다리. 저디 녀풀 먹이

0: 신당 지지 지급 받다 우 참조합 봐. 로당 협치 결국 크게 보여 봐. 대당기 초회 줄람 균형 치 봐. 초주 묘고 연구 도망 치 봐. 서동기 줄람 야 봐. 류제 원 참제 와. 千日 두둔라 지송 쇼 와. 타마 봉와 탕 차라라 최 치 봐. 대당 민비 줄람 털 와. 신비 캐스 야 봐. 지조 기 초회 구지 야 봐. 캐시 키랑 겐수 레군 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키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 탕 총르 치무소 조네 쿨공 탕 레군 빌레 덤바 인치 닌다 니바투 데탕 탁제 치고 캐시 차와 게바 탕 로야 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소기 네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고 강배 난기 쿠류라 닌달 기공치네 롱 쿠르쿠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짱저 투시 야부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류 짱저 균형치바 존내 쿠공수 군위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치바 미기기 추딘라 토낭치바 합치개밤 로기급 짱쇼캄 라베 추미 카나개급 로숨 옌키 응고컵교 메베 짐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컵교 꿀맛이고 탁바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컵교 바탕 권내 타르웨 민컵교구 랑우 국송라 쇼교구 랑셴니가 편라 디탕 용토
1: 사디 초아사바 서동 류르 최고 한용장
2: 농
1: 용장 나르체 용장 셰라 튠다르 체지부타 니다르 체크마 시부 셰라 몽농 참부 스웨디 초라 비주 낭 차라 용장 체 서동 효균아 수부르 정다르 나니 지제 마게오나 사듀 서동수상 타르비키 디단 초에 초라 니지치

0: 같이 해.
1: 개증매.
0: 야 난 니 지라 하면서 와.
1: 하면서 내 저 갈라 그래.
2: 아무라 나 시원 다가 주의 시원 전주.
1: 판판 군주 된다리 주도 채워 말이 주도 채워 말이 줘.
0: 나 보라 도서 기와 주인다.
1: 수스텝들 아. 판판 아메 삼바 장게 대망스데 럽준 야우 차로 전에 성비 시원다 시원 고조 나스다 저여 말이 신수에
2: 아니 전부 차서나
1: 전부 차서나 아메 저와라 장알레 좋아야 스케는 성비
2: 예 아메라르 성겹체 차려만 고든지 난 죽음에
1: 아마 성격 지니 예. 성격 근데 지니 봐. 럽죠 약 채우래. 럽죠 야고 차스는 안 아마 성격 지도 있다. 하고 쓰게.
2: 어.
1: 럽디 돼 아. 암 레어 차 중인다. 개만 열라.

0: 아무튼 걱정 보려. 시원은 많이 가요 지금 학원에. 멀어봐야 하리는. 방다 마치야 하리는. 전도 구구다. 원문 등시 대지. 대체 하리는. 이겨결 하시.
1: 미참에 다단 지금 마시. 같이 수서 가고 속지 삼시 여시.
0: 가리 가고 속지야. 네 시원은 많이 가요 제발로. 전다디. 쌤 소모도 외치고 진짜 수요 쉐미. 전도 갈사도 아디. 신유의 밥승에디. 나도 지금 누인 소화를 봐. 영아, 네 영초. 그 뒤뒤. 방다 네 호주인데 요. 캐나다 경제 갈사도 돼.
1: 你也算把上个八百新单能行，但有效，但我看下去的民都收的上不去，什么有来点事？
0: 马里苏心，陈大新大爷呢？你真的写得好的，一年陈大的，俺最怕了，明年还要钱不？辛苦了不？开始年做的三马水平呢，不还是不得？他们是亚的，不过米库打死起来，这马不钱不下手呢，没尝过尝下吃的呗？前段陈大的，引起三不少的。

0: Sanjur Chibuchi, Pugu Lum Yuki, Pugur Sabashibanang, Timu Tuti, Mother Chuchu Bay, Pugu Bundi, Yunan, Ne, Doctor Chesu Dingu, Jungle Jam Yen Shabu Tumante, Jessie Shabu Shiba, Hazard, Tabian Chibekoro. Yanjin Hai, Janju Mima, Tuzo, Julian Wintingan, Tangzu, Kaji, Sodu Tosunshina Wakoro. Chiluido Nisaru Lu, Nidhi Chongiriki, Ledu Sardu Gitan, Ruchimu, Juji Wakoro.
1: Small Hinkia Kunkamsa.
2: Kunkamsa.
1: Dikar, Pugu Sungatilim Yi, Hinkian Pindi, Punjong, Sankunyam Jasuba, Kusushu.
2: 드르니 푸드시베 체시타 지등아베 체니슈 살라바시 샤만낭 튜엔시베남 세로나
1: 중앙 긴캄 쿠요 송교안 다시 소청 추베 지외네 튜엔 렌주 체치 지등아베 체니슈 닝킹아초 상경전 동의계 소제 왕춘정 체토 네튜엔 하사비디 산네 사토토 중앙 긴캄 쿠요 송교안 다시 케 렌주 체베 네튜엔 추치치 최라 더구 주체나오 타 콩키 也把托习近平去健康西北广播他培育起来听过了

0: 나로 되직 쓰인다 돼. 별 체념이 도와 돼. 돼 쓰인다 돼. 이네 야 수업도 되직 쓰인다.
1: 뭐 대단 소에 한 거지. 진짜.
2: 아야 자가 기사. 자들레 돌도 주고
3: 자가 디스 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리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줍스존이 정중의 면서리 최장 자리에 견 지민도라
4: 자나고 야구치 체육이
3: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지호아리 또 세감 주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유는 주수디레 링지 포보다 아니 주세단은 최야구치 링기
2: 자야 오시차사 도시에 초코샤라
3: 예랑 배주단야디 한리방기 텐세사르디르다 실로리아 니메오리아 마모시시지다 남보리아 나쁘빵보 야부시여리
2: 한리방디 오네야오도
3: 한리방 금중땡기 아마라기 빠르디 문지 야부시나로나
5: 타스 원조 총대 창구의장 한리방 총강 품세팡 름수 미주 삼배워 한리방 총강 링고 샤람키 게크블록체 카트 한리방 총강
6: 공고사디 뭐네 현나 면적이 비 야구도 와. 이 주제 야구 싶도. 양고. 야. 주조디나 옆대고. 영고 대단 좋아해 홍고디. 화부 침부 송다. 강반 늦지 타. 강배 섭다 재미나 저게. 괜찮고도 와.

0: 오네, 대형 아등 뒤쳐 가시도.
1: 야, 빨라 태아가.
0: 된다디, 다주야 부채서. 어야.
1: 빨라 태아. 야, 닝도 교 아.
0: 이지, 앙 담아 동라. 허중해.
1: 닝도 교 아. 신유, 등기 격투 시제 할 시간.
2: 얘 아무나 러브 치유.
1: 디디네 격투 시제 님 마시. 나 러브 제 먹어.
2: 네 아무나 그런 게 시에 준 송송아. 시원 게 카발레 매 봐. 네 셈어 좋아 가지.
1: 아마리 탑시 민도. 제마라 셈어 샤순 은 하고 시. 격투 카지. 마셔랑 셔시
2: 암라 전에 격투에 가르셔 쳐보다 가르셔 마 쳐보지
1: 칸다랑 부송자 격투셔니 용마다 격투도 셔셔니 용마시 라탄도 친구디 전에 격투인도 갑디 셔시디 아무네 신예르시기 지유 아마 켈리시 지만의 격투 켜니 마시 아 용도에 지원 암라 기랑 오늘 디드는 리도에
3: 겐리라 기랑이 부게 아무시리 나 삼시 두시 레마제
1: 지원 암라 부고 살롱 제베 규짐 날 내수 많고 체시시 단데 기랑게 내수 심 과수 제공네 로카시 지엘로 상무시 주시 머신네 단데 춘다디 링자 차시 신유 암라게 뇽치심도 머신네 부고사 셈즈디 콘고토도 많고 용시
3: 나이 두스 유셰니 되기 이내 신유 암락의 신유의 격투시에 신규 여시 신왕가 원의 비교 다민도 난수의 부부 격투시에를 중도 여마시 이내 된다디 모유내 주장시 니의 미수지 다셔 점주 진두 민도 아장자 미컨 제신의 뇽제금 주장 중도 여마시 제자 탑시 다글레 민도 겐리라 니의 기란 주요 팀쇼

0: 找不清基础，提点案子我有我先不去应答。你要接哪场么咯？爹，真正哪了二爷？爹的哒，通知哒舅妈，爹先等到排列去。早起学的，卡着过日。
1: 你过日？
0: 他个日，我也过日。二爷，谈到现实目的，爹先的过么几日？谈到干哪了，过么几钱不蒙过要日？家长见了我有什么关系？是光没几时间见那个典型的，你要偷不得的，林达。
2: 你先办见了。
0: 林达，先约林达。
2: 你忙着去，光没几来不及。
0: 算
2: 了。
3: 哦，谁懂啊？
4: 你晓得吧？
3: 你一点点人情味都，你一点呢？哦，对的，出去点人情味什么多啊？
0: 我这些。
2: 他的马总爱吃不，你真值日。谈到帽子我记得帽子几钱吧我真值日谈到特别忙我是来要日
0: 哎呀要不是来都瞧不清就吃线索
1: 线索
0: 前那爹心的我最新月真的用的
2: 用啊我管不住我用我用
0: 蒋思源
2: 江思源，我见了这的。
5: 莫话真没，
2: 莫
5: 话真没。
2: 江思源，
5: 江
2: 思源，
5: 莫话真没，真没。
2: 真的去。
0: 江思源，让他这钱你用嘛的，我出去修，老子车损着。
5: 真没。
4: 这些也不是多干的，也不是多些。
3: 您怎么是多？
4: 对，您怎么是多啊？
0: 出去修。
5: 莫话。回去。真没，真没，真没。
0: 让他修，
5: 我真没。
3: 我这也是江思源是啊，搞对的。
0: 这。
5: 这
3: 四羊啦，这钱都差不上阿姨。我这钱，老子年终奖要是呗。我这
4: 不过老子给我用的，
3: 不
4: 是。
3: 钱啥？我这
4: 不过老子给我用的，
3: 钱啥？这
4: 钱
3: 要是呗？天上哪缺不缺？这钱多没？钱啥？这钱起码老子给这说不给我钱。不管我包有收是不？老子起码老子给这是给我钱。当然这些啦，光没收，光没收，人家光没收。圆圆给老百姓说的，地震前的日，什么什么没修，咱们要给其他说一说。光大土地修要钱多，咱们看哪等个人。
4: 光没说，光没说，光没说，
3: 耽误着。光没说，光没说，光没说。
0: 这这这，圆圆俺们那里特别有嘛事。哦，圆圆给老百姓要个草药个钱多，特别的耽误着，这嘛事。
3: 自己心愿俺们那，让给俺什么些土地，我那一年不肯这玉米，咱们新鲜些。你不仓买，老百姓要个人也钱多，你地震前我解决。
4: 阿姐，圆圆俺们那。不过老师也对来不住的，确定这对你有了呗？他不是要定这对用不着吧？
5: 陈
4: 院长，我进来这嘛的，他不是定这对你还用不？
0: 聪明，长大圆圆脸也起过人，可怎么长两个起不着？今晚呢，刚才开始多年，苍茫茫雪的，你们都他不是当瞧的？
5: 那我能可真瞧着啊？雪的，你也可真瞧着？陈大力，其他怎么都上起不着？这嘛些，第一天了，俺亲自来，俺没有忙个月。
4: 圆圆阿姆啦，开始听这些年有了呗，听着他们不会要紧。
0: 现在咱没见面，开始老别人不会打个仗起个劲
5: 呢，人家开始家，你也不管老师给不辛苦都是我的。
0: 你开始先说，
5: 那现在啷个学的？今朝你俺忙着念个不错点儿的，老师可真是给不了啊。既定那些呗，感情也不就是能行。不过真叫瞧不着，让男孩下棋就不着呢。那现在许多钱花也没多，让男孩下棋就我们打个耳朵。咱们两个先把业务做了啊。总之讲，咱那许多嘛，先把药箱打个耳朵。你也看那是钱多的，看那是给不用呀钱多。你也特别的陪姐姐，不过老师要钱你就不赢。开心鱼啊，听说开心下是鱼。你也听说不过女人下是我的吧？电视啥事？听说不过老师给开不起来用嘛呗？谁养耳朵啊？可多年女人给那去，听说谁养耳朵？圆
0: 圆阿妈，
5: 圆圆阿妈，
0: 谁养阿妈？该有什么？
5: 你也开心做，开心下是鱼啊？俺老师给不过，用啊，当俺爹见面，你也听说女人我的吧？俺是不赢。
4: 来，听说是我有，
5: 听说是真
4: 的
5: 啊？江思
4: 源，老师，打个招呼。叔叔不过老不羡慕多吧？我俺最写的意思个姐，对的，那我弄俺最孬不呗？
5: 로즈.
4: 어제 됐다.
5: 뭐랑 롱을 시작하지?
4: 내가 이제
0: 뭐랑 가고 싶어요.
4: 무슨 뜻이 밤에 약을 줘요 말이. 다 알아 봐.
5: 제장 고롱을 얘기해 봐.
0: 기란 주 30도 시다. 문에 재는 연연 아마레 카민도.
5: 맞지? 30 제 봐. 개민도.
4: 제장.
5: 연연 아마레 게 시야 되고 시. 이내 탄도 개 세세 뒤. 장승연에게 뒤제 제비는 저쪽으로 가고 튕 것이. 지.
0: 제장.
5: 다시. 개세 모추. 롭치기 뷰세 매압다. 누구만 튀는 나 저거 제 소리. 우유는 튀기 말이야.
4: 제장씨.
0: 지. 디제 최고야 아이.
4: 보고 되니 니 나를 신의 계제 되리.
0: 나 참고 그 중한 진의 튕겨 선자. 장승연의 균도 저 저버. 마세. 켄주 참물로 장수연게 아무다 지부 유자. 나 칸에 튼스 마리.
5: 이내 지린 그제 세매 장게 세업 총송어.
4: 당은 졸레 섬시도 치다. 장모 보고 아무리 갈래 요다. 켄주 섬시디 치다.
0: 네 탑시 당쳐.
5: 없어 야 오소.
0: 네 신기 네 신기.
5: 다이 너 롱게 게 봐. 무이다 튜즈 졸라치. 티링 튜즈에 도스게 소아.
0: 제장 다 그러자고.
5: 이쪽 결이는 다가 될세 장승이.
6: 년놈에. 년놈에.
5: 그러나 저도 잠을 쓰고 인가 갈래 하세요. 여 말에 민상아 들어
7: 볼게. 계속 계속.
5: 요다지. 요다. 다가 될세 장 하세요.
7: 뒤네.
5: 민상아
7: 공장하지. 예스 가시고 예스 가시고.
5: 니 그럼 가세요.
7: 말인가? 장승이 그 뒤네 아무나 농장하지. 여자 너듯이.
5: 阿拉讲阿家的，我们吵架去。他都为原来被咱姐妈拉出花堂屋了，脾气才跟养个小人，竟然养个小人，姐妈不落不着点子的，害怕姐不是啥小人。阿姐，这是什么？姐妈落不进来就骂人，他都我这个手就给人，答应了，俺们呢弄个给吧。阿姆拉，就骂那阿拉不着嘛是吧？
6: 갑자기
5: 영아 정세 좋마지 랍자래 좋마지 괜히 좋아줘
4: 디마 신내 기란 게 뭐지 뭐가 장수연 로지 신이 그 화래
5: 잔디 갈스지야 나쉬다 그저 신 지브지 니 그저 신의 경조 신내 로이 전부 용구지야 잔쉬다 니 그게 될 지금은 또 아 잔쉬다 가리베 그지야 용아, 다이는 얘 주도 제목요?
7: 야, 디. 아, 디. 장니, 롱디 대체제 초하도. 지니게 된데 장섬 주신 거 말이, 是吧? 뭐라다도 보고 싶어. 뭐신에 장다도 밀 괜찮지. 보고 섬 주신 거도.
5: 나 탑시 시던지.
7: 아, 디 장니, 남자들 대체 하도.
5: 얘 남자 제매. 나 탑시 등도 돼.
7: 탑시 그래.
5: 리페페한게 신외 비야다며 더 말이 돼. 지금 아무나게 텐텐 전달이 하고 마시.
7: 아씨, 드디어 마시. 드디어 신의 영요 마시.
5: 영요 마시. 아씨,
7: 드디어 가만 마시오 다시.
5: 아씨, 가만 두다. 잔주 부인은 장순연 라주피게 루다. 왜? 지금 아무나. 나이. 니어 증마사. 나 소리니 배디 우이용 전달 삼단 대비. 드디어 나는 알게 차차샤 니 잔시오 라뇨 아. 소리지 니 대주디. 니도 참마시 담비. 드디어 마시 영야 민도. 니 봐도 넙순 참마시 캡시기니. 텐게 싱게 나잔러 튼다 도도르디 셰야 베드시브시 게진나러 셰데미도 제자녜잔러 카바게비 디제스리 랑게 신유기 말이 커스요나
4: 잘라 먹고 된대 뉴베 또스네 녜 파케로 채우고

0: 아밀라, 나 부지간 중에 도움인도.
1: 아메샤르, 너 우리 우 김마리스 러브인 뭐?
0: 이네, 네, 오네 탄주.
1: 단대장게 아메시바리 이치고 오마르 봐.
2: 시에 쇼가데리. 야, 빨라 오치유다. 포주가 난 럽중 야우지. 안 담블리. 인다르시 안 담블리라. 와야, 칼리니 씨. 엄마.
1: 신月

0: 안에 주디 빨아라 마셔라.
1: 야. 남아.
2: 어.
1: 신예 쇼세 세야 말베.
2: 어, 남사 선예지.
1: 되다. 저서 고발리도. 너도 가라 마세지. 수구리 말베. 신예. 가라 마세야 가림 봐. 신예, 계속 쇼시. 야, 대쇼시, 대쇼다, 빨라 다스시. 괜찮아, 사원 경미도. 과대 미도에 빨라쇼다.
2: 나 과도 나기 지금에, 랑고 나기 쓰기 미도가, 장고 쇼시.
1: 다그리, 북춘주들이 혼아이 가리나. 몽시 온가, 허리. 나마 시왕게 배자지비치라 나사라 리메죠
2: 인시마시 니시스두어다
1: 되다 말하시다 화됩니다 신유 샴포주칸 주니마티상 발라다 안나치디 라유시신 노스터부여리시베
2: 인도 不过你谢谢老张没去咋，不就看准对面的军队时，呀，新月，阿妹让苦养养姐，怎么咋去我啊？阿对，
1: 老不累，新月，走开了的。
2: 不就看准对面不去？关子，关子，就这么休息。关子，俺娘到咱们这里去个门道。
3: 드리치주 양발랑은 이게 랑수가 연구 아 연구게
2: 어
3: 민국클래스에 차서는 내 집 그때 싸우래
2: 어 니 싸우래
3: 어 니르다 니르치라
2: 응
3: 길랑 챙기치 아 오라 감사 시시
2: 오라 감사
1: 상해 보고 로스 컨지스 개부유 니에 고부 체제 심지 시에입니다 딜레 더디 보고 신다는 니구 체제 냠도 그냥 보면 냠수 시에 니제 삼두구에
3: 对的, 希望让苏西亚给阿达乌拉给小爷我老跳啊哦给阿给小爷不过要做什么主席苏苏诺贝来个的苏苏哈个不过的苏苏诺贝的给这两个老师给我们都念几句让给老师给我们都呀希望把他们那个让苏西亚用过啊让给小爷有速度学的
1: 学生写球，你是先听这啥呢？上街闹事都没多，听这可真写不了啊！上海来爬罗街，我有那组跟这一面账，阿姐给姐夫在提，没让个谁不听个谁？你也对人啷个能先给个么个？没事那个得抢没吃个的。我有那组的让不管，你也帮忙买酒呢。他都给这种预备啊，就是些给这种的开零幺嘛的。 너도 공다 쓰기 말아봐. 팀원이 네 소리. 얘랑 씨. 김다 랑소라던데. 네 통용매. 장가도도 불을 기승 지기 알아봐. 지마 랑포 침샤. 수지 침 쳐디. 랑 먹고 쇼리. 네 소지게 야진이 저 말해.
4: 그러 가주야.
2: 시비.
4: 그러니 씨. 네 아시다. 뭐 원유 씨 아시다. 내가 한번 마셔 다 주이.
2: 개요 말을 하고 그러다.
4: 그렇게 와 말았어.
2: 장 방다 유베. 네 피 랑폼 비가 담지 방다 유베. 나 방다 유 랑년도 도게.
1: 让我一年做新都都你也让写我，让老板他喝酒，可不就是一呗？俺今年写了什么多个？
2: 你都，可是有啊，给你落出，让他写酒，给你落出去。
1: 让许多马钱，俺许多钱酒，俺领导把年子收回。领导
2: 把年子没收？
1: 年子收回去，他就，
2: 年子没收到钱，新月叔叔得不是嘛多，新王哥比较大命多。我不是嘛，你不要钱花，钱花多没，啥不？
1: 写吧。 이 안크시기 장군이 시기도 왜 같이 해봐
2: 응아디 응아 니에 시합도 손에 이
0: 新月，苏斯得皮啊！丁文玉那次日，
5: 我不醉，不打我醉。
0: 新月，苏斯得着我，
5: 人下心脏。
0: 宁都，怎么是着宁都？咱们俺家小木叔，应该是那张
1: 新。丁文玉，太医呢？让给明记了。想着别的事情、嗯、
0: 嘉伟
6: 苏醒别想不错
0: 没人给听见俺我那做你是对去
6: 不听给吃还做了吧
0: 谢斌让我那走了让给吃菜等着跟你讲吧还是有什么
6: 你妈休息你妈休息
0: 跟你讲吧
6: 没得东西都要点上回面那是你好过呢就六千
0: 这样可对于呢点上差不起来都
6: 俺这里什么金多的挺大气你上学啊也不明年天平
0: 明年天平
6: 啊这一我们这么大别行山好多的对吧明年给吃个大吃不吃个冷露的要求那么多可是让一年这里吃的是吧
0: 天天不是你也能这么多听个是哎那么
6: 好的么
0: 老平是有老平出连麦呗
6: 啊嘞连麦也连麦你我看他缺啥
0: 强了让我那听着强了
7: 走走去走俺当当的
0: 新月把拉了这不听着手度哎
7: 所以我家卫生也得接对的叔叔点不买呢统统没了家里一块钱你还真的希望把那个其他学么子统统学吃子学过的
0: 都说对呢新月把拉给你从我们县民多新月俺们那个点点楼有嘛事
7: 没让给人留嘛的
0: 看单体的新月俺们那想着其他学么让给新马的他那学个爹么大年个别的看得多啊
7: 上个陪你前面呗
0: 没做啥咱们还是存在了俺还是许多小事这锅子坐下都是弄死的
7: 刚刚
0: 俺们来谁也俺们来都是希望俺们来俺听到几看到你的给吃过三句俺听到我连那学年一怎么啥俺锅子啥也忙查下你也点的人啥也用查没着什么给
1: 新月所在的你最近让给我是你新月了吧我妈是也好听吧我录进他们那些他们把他想着听着熊熊没
0: 嘉伟你你姑姑在家让人先活三秋一年让光着死了三秋那你让给新月给干脆的给做些不是个什么
1: 我当地外红色的我精神现金了我是其他色域新月给精神现的些呗老师们打开了吧一年你们都精神现过来了啊你最去落下呢前面去的想去修着吧哼哼
0: 宁都我这脑下我这脑怕苦给一年一年我还给不明都可对一年等到三位要我终于什么对让给要我前面都死个人我还让董出了用这明都
1: 你董出了又咋死今晚安送明董很认识一年吧新月跑去过呢我怎么买了呗让给看不到如果同意朋友还苦给一年让给不起来老子就同意我买了呗啊第十年国足节我愿给你做上个许多节目过说是彭丽许多节都没吧罗布斯丁的长寿吧今天电视上嘛这边
0: 宁都我这脑下宁都我这脑怕苦给用毒给
2: 我与你不打开门，许多马戏场经营，也许我听说许多马戏的永远门，也许我听说去。新月达，我与你家里面许多前途吧，你那给瞧，我那

0: Sí. Digim do habs to a.
1: Yelila.
0: Come sa, de sem zga.
1: Amra, mai ba de get qui.
2: Ye ye, de xue de xue.
0: Oya, yo sin da. Bu so, no zen cuo de xia, hin da.
1: Oya.
2: Ni jibu shtu.
0: Oya, de ya shtu a.
2: Bu mo ne.
1: Shtu xia da.
0: De ya shtu xia. Mei xiao, de le gim do habu shtu.
1: De ya la.
0: De do de no bu chen zhi dong a.
1: Ni xia
0: dong a ya.
1: Ni
0: xia. Ni jie la. Habu shtu. Xi wa am la. 기랑게스는데.
3: 아,
0: 야와스에나샤. 니엘에게 기랑지 때 능다 요 말이 삼지.
3: 터치 터치.
2: 예쁘다.
3: 너무 예쁘다. 예쁘다. 하난캄. 예.
2: 아야. 아지. 이 가래. 아지. 달아 왜뻬 달아.
0: 서서서시라. 신도메.
2: 칠렙사다 잡습니다. 과.
3: 장라.
0: 예쁘다.
2: 행운이 있네. 안쇠 다 아직 쇠네. 오늘 인인 좀 있던 거 예.
0: 제사.
2: 칠레 자꾸 배 쇠비는 오늘 인 자서 걸으면 누가.
0: 지금 암라. 걸레 가서 가.
3: 능 다 민두.
0: 시원 암라. 경호 뒤에 유두. 나스네 가서 김달현서 나 쇼우시.
2: 지 제상 치. 뭐 좀 가스네 가시 때문에.
0: 단도 쇼네 치차 요 맞다. 상무 레 쇼스 뭐.
3: 진짜 맛있다.
0: 나도 상무 시원 암라기 쉔타를 몇 번씩 하이다. 你这强了，
2: 没事，下个月的。
3: 做的不会搞不穷的东西。但俺子不过不就看落他们的日的，俺子借这钱那么多，是吧？
0: 希望俺们俩子这数，俺子今天就做了，记了的。
2: 是，
3: 看最没事的，不会搞不穷，知不知？搞不多个。
4: 搞不多。
2: 别问了，你们看咱子吃不多吧？
0: 希望俺们俩我那看不啦。
2: 哎，你怎么吃？

0: 대긴 저 근처에서도
1: 여우도 네 배우 저다 찍부리샤
0: 랑가비유나 지만 어서 돈도 줘도
1: 용아 시원 예진다 대응고
0: 별미지게 불카라다나 인제 가봐 용그제 인지가 레든기 게임게 하도
1: 나 게임 쉬어야 돼 랑로 포경에 냠디데 여러 삼삼어 좀 야고 싶어

0: 땅아 가게 했지매. 상다 부마도 나 가게 했지매 없지 않소. 야. 나 산지리. 메스데 나 장할 가슈 이모. 장게 싱그리 봐. 장게 싱그리 봐. 통만 로하 저 있으니 냥아미. 야.
1: 다시 해 먹어. 아니 안 되면 또

0: 신이 암라 니께 가서 다니 고민 두게 계제시티 아유 사와디 나라 니 되지 템 숨시 제비 되지 사람 장게 소유 마르베 니 저 딘제 하비나 근제 차오제 딘제 근제 제비 템원 니 저 탁소시디 니 저 딘제 컨티뉴메
1: 신이 암라
0: 잠에 암라 베베 암라 계제시티 아유 니 계제나 키란츠 시라 제비 키란 저 양이 그때 되지 계진 가지고 내 야진 예민도
1: 계진 고베 오지 나는 광다 배 보고 거거 내가 저도 갈래가 니 쇼샤 가바다 로스다 라무주
0: 어 디 니에 랭 개빈다 랭 개빈 고민도 아 디 고초 미도 어 나저 낭차와 야오메 자 계진 마리 계진 마리 따탄데 돈다 돈 투자 계진 세브 셴 타리 탄데 키란 주루미디 동스 사동아 키란 조 영이 그뒤 뒤주유 세브센 타지
1: 나 다오디나 저와시라유 동세나 레 파무체 보고이 몰라자 주시유
0: 디오 나 되지 마디 멘다 니 경우 나동아 아니 보고래 다도 신이 고기
1: 제상디
0: 계지 마지 키란 조 뒤주면은 니 첩제 되네 개민도 키란 조 뒤주 그뒤 유메디 나 쉬다 나란 주저 미디 카세브 스의 샹타시 계진군의 야마체 마시로 용두게 란주고 대 주는 커바 용구시 땅 아예 참고 도스 차샤 니 로우 체처 지비 쟤는 가란 이게 주 미디 세브 시서도 키란 일 투주 유디 초셔다 투주 민도는 언니게 첩첸 타시 용두게 용구시
2: 나 딘디네 딘디시리 대유베 chance ni bribe
3: rang xie da le yi ne rang ge rob zi ji su na bu ni bi xiong a bu ya bu ji ji xiong
2: zhe shi li xiong da
3: ya xiu o ho li ge bi du pan su lin ji yong gu da
2: ya ya
3: ya ya ji li su da ya xiu ya xiu ya xiu

0: 내 전에 내 미러 꼽게 된데 왠저 지금에
1: 미여 든든대는 삼부 여마시 시에마도 교회신다 개민도
0: 디게바 뉴그리라 디가 예비나 람사니 쇼주리
1: 다세니뉴 수이네 흘러제 된도 요시
0: 암수이네 흘러제 년도 요시 이네 감감 친바 양뇨출롱 북한 튼제 니스겹주 마시
1: 마타리 디감 십주 생은 예수겹초시 디장 섬수 마르베
0: 말씀 주신 제 주의방 아래 지이샤 오늘 저는 아예 항상 주 예산바 예차구디게 장게 윤도 등지 삼주
1: 디제 세초 가로지 두주다 조정당 사업시부 예 간다신 당긴 키옥시 예수 겹세 사치신지디 디아무다 대부잔디 주야니니 아무소 흘려제 예수 겹초시 디 예수 겹스 삼인바 심흘러퍼세 사치시
0: 听我讲给三木西达当下，雅姐，咖啡的陈米西不了，我来随便。阿姆罗，点头点头点头啊！阿姐，看这么久，老马强，给张来了怕追西，这给张来，人样个差不多有着呗。
1: 当时，当时那人样差不多就是。 디링 제준 소디 능초 보미 너게 님 담사치
0: 차이 때문에 이제 여러베
2: 엄마 나 대대제 단유 되게

0: 야.
1: 다시 했어. 니즈 가르토.
0: 니라 니고 칼라 젠다 텐고.
1: 응아 쯔베.
0: 아.
1: 아, 영아 영아.
0: 니가 저 총가나 빈부시도.
1: 제. 디 초심 비어 제. 야주 아.
0: 개엄마리. 아, 사겨다.
1: 리샤, 차세 제도. 진부 심부라. 쭉쭉다나 티웨이 심부여지.
0: 시.
1: 제나가 소린다.
0: 디어 층마사 아. 그시 용규체 내가 시튼 용토무슨.
1: 개마지 개마지. 자 조유 봐. 네 하고 유. 네 님은 같이 지랑 치미. 你想给让去了中午就去同多让了可动大不是吧其实你会给蔡牛年给俺乐就快让拉过家门去啊
0: 家门去家门去李想给俺老爹妈的我那钱呢李想洗的要是没的嘞没让的儿子也
1: 让给同多快去去去让他不过也清明度了金山里更亲密度，同多让了杨氏可多的。可他些啥事，让哈糊涂个。
0: 从不啦，李香个我打翻翻的开亲密嘛的，我哪那么多。
1: 让杨人可还是些多，小爷，我让了孙家些啥多。
0: 让俺孙家瞧嘛的，俺你我现在老忙，我做个月子，你李香的几个月，谁个要我要嘛的啦？阿拉都要来搞不起，把这边搞不远呢，每张都多开呀嘛的。长不起呢，我从街前不的那洗车，弄不到个米那么用头子，我来路易清楚。场面，跑木啥的旁边人个老不认识过的，我还不至于跑木来叫开门的，也不看了也不至于，车子我你能打门的。
2: 阿姐。나를보고보지이네더더보면서거리배아그그지나라니께서야보시도
0: 장차먼저가시요
1: 나볼싸가주이
2: 아장신다시에고야매첩귀내동료제대도와
0: 가리디리바로라면주게
2: 장시에다장리사야가부여러봐야랑가내고비저시대다야나냥이저시대다
0: 아
2: 차아차

0: 다 가봐 마디다. 루지 좀 지게 렉치.
1: 맞죠다. 또는 이제 장외 주셔. 어. 디. 선제를 위해 레군디. 마코 쯔비게 용야르. 소화시라치기. 마다 동토지 계셔 있으기. 이는 이 켈림에 얼레 삼덕이 있으려비. 이네 혼자 자긴 문에 역시 자도 제단에 니엘 비게 다시가 조금에 조성비 간에서 비게 넘시 야우지 공하 켜마리
0: 레그도 야우도라 라제이 토부도 이네 가라니 로갈 때니 임베 장게 언니 님도 치우 쓰도
1: 니엘 삼바 니엘러 사치 제비너 아니 신왕 나제 또 차치면 생기
0: 문에 전에 니에 풀어 님시시라 제비 니차 도즈 차치비 소르시도 중시에 될 친샤 이네 코리오 사브치지 고 사브치 주고 주너 디셰즈 팀 맞다
1: 그분이 그때 삼다니 단대 리고디니 마피 추가생비 진짜체 마피 위는 군성 문제를 그러고 진짜체 너 놈주고 조선다 안 문시 등거려 진짜 추가매 봐
0: 장로 지즈 갈래 당잡겨 놈주를 차게 누디 먹었어 입에

0: tige rangpam ni zhu la.
1: Ya zhai ning du. Kanda rang xie zi da, nga zhi shira sa ya me ba. Nye di pam ni zhi yi, kuna nye ge bak zho le, di mang bai zhe ju si le bi ne. Ani mi gi le, bu gi gi xia yung gu zhi zhe ma xie.
0: Wei wei.
1: A.
0: Duo si nya jie, wo yun ge na zu zhi wu zhe. Gena kona zui senpa gu tu bi na, labda maang tu tu ruba. Zhuo song yung sang che, tuan chi zhu bie di, maang zi xiong la.
1: A zi, nye ha gu yi. Ji ge gu la ge song tang zhang zi da. Ning du, xin yue lop chok am la ti zi. Long ma maang gu mo zhu xie xiong a. Nye san ba, lop du jime long ma du ya zha bu xie su ne. Tung du zi zi nye zu mo zhu seng bi. Di du xin yue lop chong zhu rin bu shi. Ani lop chong lop chan ka ji kan yun chi ge yin ke zhe du.
0: Ti di la rang sem zhe xiong ma zhe. Ngu ne xie ting zhe li du. 실례입니다. 제 쪽으로 봐. 허리. 신혁이 로저 잠아. 원인을 열어봐. 수신 부에 비게 열어봐.
1: 요마지 같이 써.
0: 뭐랑가 장마 세브레. 야나 세네 랑게 켈린 요마르베.
1: 제주. 이네 뭐랑게 알럽디. 진진이가 칸사지. 조토야 민두. 민두. 장게 전다디 근제 사고 줘.
0: 랍다 대비치 중에 디즈기 흉보 유어르 봐. 조악할 유네 제비자 당에 여러베.
1: 이 장게 딘시 능 유기 마스 봐.
0: 상공부 상제샤. 로샤 집에 안서 원인 중은 박으르 봐. 디도네 안서 코코침이 무 승유어.
1: 뭐랑 산다다 상제 쇼뉴 유어다. 니 그제 신이 잔을 삼당 마르베야.
0: 디도차 이단은 부담 보면 개밭 승용이. 모랑갱아 윤보사 신당원 저체나 장대집 롱랑바 가려래. 두디 같이 쓰지 라프시다는 바그르 봐. 어디 튠지 좀 얘기 냠사 미카스 지시도 돈하고 변과 요마래. 상능식 로제 순수팀 제 제비는 길래라 도담 그 지시네 봐. 샤히나 어머 소중 제배 쇼라. 예지는 롭좀 많이 제고기. 진짜 주나 암라 군스님도 10년 10대배 요거를 어린이의 직 찬스 디아라 여우 직리 장바라 기치나 내 랭가 친구

0: 아, 진짜 치우두게.
1: 리, 제장 예쁘러 빨라게 루즈 추제 뉴그리스 레비. 루즈 추제 대 광채라. 저거 대 곰니 돈다. 가지르 곰 숨기르샤.
0: 인도 되긴 쓰제 뉴그리스 해봐. 무슨 쓰제 대 광채무시 다가리. 쓰제 사무 정매자 광채 정마리. 라.
1: 디제 이네 뉴그리.
0: 뉴그리.

도변 키 소자 디더부로 민가르 체베 진한 체슈니 남식이 주도인 갸즈의 캬롬 슈르치발레 소랑키 초르크 카도 고토르토 교로베 관저의 크 충조낭 상급마겹자 겹시 대매 유고 레리기 피게기 주생 체마도 체베 겐키 갸즈의 우동 소자 티드 초와라 슈긴 티피 유티 주생키 초나라 뎁시 촌네 정고 란조티 거비 초나지가 티겐베 소슈니 예티 타동 미지게 소나무에서 제네 대저샤타 치 바바타 주버소 더송치기 소랑기니레 세사세 동갱급주 잠세나 장내기가 말아 트여도 매도 미중 우비에 차시시시 디다기 갸즈 추딩 통크기 딩의기 리큐 주즈라 슈겐 팀이 추난토 주딩 제라 녀지 주자 가셨습니다. 솔랑기 토다 파르솜토 장장기 응아고나 송경 가도 치시게. 주도 체외 소자 드리라 장내 세구기 소자 트위기 코즌 제제 대여받다. 코즈니 로카로베 장내 캬롬기 송접 켄티시.

lang che me nge zhun bei tun yu lo ni yi ba ta pe ji de jia zhu gu zhu ku gu yi lang jian ki zhu gu ni che mo ro ge bu shi lang jian ji zhu gu ji zai la dong ge jia sim xin ge ma ta wei tu la ji cha ne mi ka che me yi ne ya le bei ge zhe de ge yu ti wei sim yu le de bu shi la zhu gu zuo jie ne ge ma ni xu yi nang tu ya ra lang tu ge yu 타동 추조직 난토 컴보보시기 태양 동매 다와 카셰낭 릉초키 아메 감도 녀와라 잔네 되바다 페지르 니니 잠기 제네 권조의 릉규 공덕 제수 저기유 릉초기 님나라 我们生 추실하 통괴라 로니라 리뷰 시네 오다 주디유 랑지기 초규 통마라 나 리부티 거주 지다라 치괴바 미시베 관제 제모 판자 나 리부티 유유 체진 다나 소소나라 두지 돈세시 관제 미지기 치베 주무 지바 판자 와라 장긴나고 치기게

0: 오양 조문가주 지롭스 개빈 계시 표진에 돈 수비는 폐지 멍의 치숨주에 유스 줘봐
1: 아지 어지
2: 치숨주 주제 조심
1: 대장 원유뇨 맞다 뭐디 그네 대시 당우랴
3: 아 장장 치숨주 나라즈 종수네 쥐네 돈토에 요마시 더비안이 자베소제 총야호체 총미소래 용보 어스라자 체지시샤바 지쇼시 체자니에 존라 퇴뢰 우교 멍외 나로스 슈지규 나라즈 자베소제 시루르 띠제 차소라 와주 도치규리
4: 니에데네 탭시디 야구도 생비 고김타 김주소야디 나라즈 수규기 주리 퇴뢰 나기 개주 대비 퇴뢰시리 체자 존네 갸교시라 치료다 존네 멍외 도즈 탑시 단조시 지난주 전에 그제도
3: 야우도
5: 야우도
6: 대략 경수 형제 섬주 사업을 가르쳐야 해요
3: 总会 말라 땡에 人군년 제가 내 주디 체배지라 안주 퇴제 내기 주거 띠제 대비나 니가 전부 유티 신주 제장 안주 딥조다 소비 신뢰 퇴제라 连뉴차 소 송지 체배 송니 체다지 비지유
6: 딥조 체야 경조당더 내가 서지 주어로 봐 신뢰 퇴제 连뉴 잡아 내게 더 좀 말해 다단다 소비자 대시야 기란즈 소비라 와스투지베
3: 라와 맞아 잠베 소제 네바 피제제 소비라 와지 주어 승비
6: 알레 제나 소비라 와주제 가르수지유
7: 맞지 피지 소화 삼주
6: 피제 삼주리어도 단다 망소기 소외 주제 림싱 토르싱 공어다 샬로 속과 그리고 전부 요리라 림싱 망주 주된기지
7: 시시야
6: 초신신이 제주 발리 뇌미 세리 뇌야기로 와 전부 요시 차샤다 공어 그것도 중요한 요시 네 마음에 총대 패져다 두부 쏘자 남자디 요시라 도와
7: 다진아
3: 이내 차수라와 조야디 멍우 편시 국희 장배 소지 조디 능시 총미소 마저 지수나 영야민도
6: 전에 결혼 조차도 그저 수지유 멍울 그저 고도
7: 안주 니엘러 차디 칙동수 디내 지엘러 칙동수 지유 디내 직제 여우유자 치숨주스 고체 봐
6: 치숨주 가장 유유 말다 저도 유스 제제 탁주 도약 내주 마제
3: 总会 말라 니엘다다 주시지 지유 이내 총례 도로 당제 시치 단대 니즈 가리 면신도 지배지라 취시디 야르던지유
6: 야오도 냠냠 표숨 촐촐 죽도와 아 장게 제사수나 니 종우기 흉내 칸을 기제 주도 제초
3: 터제나
7: 야오시우스
1: 어째
0: 레지 메이쇼
1: 저기 레 가서든 제자 가르쳐서 와
0: 레지 오양게 죄고된 교육 차수로 와줘야디 존에 적진 돕자
1: 교든 제
0: 오 다들 가봐 레지 존에 적진 돕자 蒙威你们哪里是啊?
1: 好嘞前天天做这些的兄弟好嘞前天天做这些的兄弟好嘞前天天做这些的兄弟好嘞前天天做这些的兄弟好嘞前天天做这些的兄弟好嘞前天天做这些的兄弟好嘞前天天做这些的兄弟好嘞前天天做这些的兄弟好嘞前天天做这些的兄弟好嘞前天天做这些的兄弟好嘞前天天做这些的兄弟好嘞前天天做这些的兄弟好嘞前天天做这些的兄弟好嘞前天天做这些的兄弟好嘞前天天做这些的兄弟好嘞前天天做这些的兄弟好嘞前天天做这些的兄弟好嘞前天天做这些的兄弟好嘞前天天做这些的兄弟好嘞前天天做这些的兄弟好嘞前天天做这些的兄弟好嘞前天天做这些的兄弟好嘞前天天做这些的兄弟好嘞前天天做这些的兄弟好嘞前天天做这些的兄弟好嘞
3: 나 가봐서 겹쳐 와, 응고.
2: 아, 지, 랑 겸을 찍어줘. 야쇼다.
3: 에, 야쇼. 주린라, 오라고.
5: 오.
3: 걔나 니 대쇼도.
4: 오, 야, 저거. 야, 대다.
3: 가서 갈 세빈다.
4: 야.
3: 어, 도제나.
4: 你家恰是了我做呀的，跟着就是啊。
3: 哦，要求，你家你卡斯卡了，必须说是啥子业务去参加一的。
2: 欧阳，
3: 那
2: 你家呢？今朝是在那水平的特别不济，业务要去生意。
3: 不是，徐子，既然给陈贵业务是哪去，到时呢，他是几个主意？
2: 欧阳，你家呢？今年明年电子局呢，也是主意，家的今年呢，数据双涨。人家电视过来了，做不赢你，张三要求的。电子年呢，确实少的。
3: 电子双张年初的时候，这个七里面呢，电子水平，可拿出你姐姐了，谁家表送给？
4: 嘿嘿嘿，俺你猜呀，听到第几个，哎，算不得啊。
3: 主任了， kari ni kiran san toya mi dwa
4: te da kari re shi da
3: ni cha su ra wa di mei yan sheng le gen ki shu zi yu
2: su mei yan sheng le
3: la wo
4: mei yan sheng ge ran che che ge xie mo xiong a
3: xie mo xiong ni zui de xin yong ma shi ni er ki na ni da chu du xiong shi ba
4: mei yan sheng si ni mi di de ge gong wo de chi zi che kim zhe su zhe zu bu shi
2: 列个卷大大有点不利。你爹那么一生的，姐姐想，我们这擦成的，假使说我长不说是大成啊谁？假使说不算账，你要是擦不下去，姐上下的说你能救人过大，洗擦过过谁？每一生这个这个算账，你最怕不呢？我不是对阿勇自己。
4: 他还是老黄给身边亲爱的，我还身边心他多啊。
3: 听到你个读者那样的，用这面人民多，一年年三六都是当兵。梅先生给他不多缺乏重罪那儿，前期全部写字有事，做的苦苦马上在前不行。第一空来给你要么就上，他的心绪多是差别说的许多。现在，恰是让我的梅先生的最这边呢，来给心绪切入重视吧。第七我上过马这边，他多梅先生个起来的，心里存着些。
4: 说别其他的，心里的这话都是有嘛是呗？俺家乡呢，年轻的十七亿，因为去那年的中午才结表过了，年早别说是的，做嘛是呗啦？哎，欧阳，让大梅先生，你们都赔了药，平嘴肉上大，兄弟姐姐，就俺创作的，你给蒙古不要是？他的让给的这些子，俺的老黄爷呢，搞不起热情，因为。
2: 你娘爹给来个算账，让给琢磨的，给你才见，最多养活这钱的。我，勇
4: 啊，见了你，哪啥情况？哎呀，俺就是，就是，李子，见了见了你，回来就说，我准备的。
2: 欧阳，我那不过什么啥钱些事啊？嗯，
4: 肯定那那路边吃水嘛，差不是。
3: 点不点都没些，别去讲越来越嘛是。哎，要没水没的，生不得，就我们这样个说话有的。这个还是吧，确实让我的梅先生坚持就是哎。唐英，你最听这些，他都咱别说这两个忙着忙着，中午咱俺让做送给，他都过了天再的想，是吗是？
7: 梅先生了，来个军大院里了，是不是有钱不要钱？钱上，确实让我的梅先生最真了，也有点生病。听过梅先生给，肯定是这马老五了，年过去，让你都当主的，几多啊？米老有亲戚，要是见听这钱了，确实让我跟这边的，要也劝的要嘛些。俺没听明白，其实那句话呢，从没说肯定是了吧？
0: 让给新年一把，就叫老旧年一把。俺也去到前面的。陈大爹上给，三门要上干没着？梅先生了，两个军团的要事，因为，下次我做完我的，昨天俺做那边为叫蒙古的，其实没的，新年将兵呢，军阵俺让做，给了水马的。唐队。
3: 其他村新镇车的嘞，你什么时候脱去？今年梅先生没事，没多加马事了。用俺差不多要马事，是吗事？昨天来个车了，俺来哪怕给不起你，就拿有的中午村天天吃起都是，甚至现在给要马事。现在确实让我的梅先生最这边呢，新镇车管还没多。没事呢，确实让我打，咱别说这，退休那这话是不有账？俺让村多拿多少钱呢？他马这边啊，去的。
0: 欧阳，让米尔达开不要事了，差不多，农村开的小牛羊嘛是，让给引进梅先生最这位了呢，你我会请面。哦，开始，你也开始是有的，我那年岁老为呢，让给三六九九有不的，米的金币，俺村民再能用嘛的。
7: 陶志，
0: 干活最大把。 조심을 해야 합니다.

0: 기라니 게임게네 게임시 누리든지 저도야.
1: 진짜 게임하기다. 어. 빠사. 랑게 기약지 뭐네. 어떻게 디베야?
0: 랑키지 진짜 신이 여베야.
2: 빠사게 둘이라라. 약지 뭐고 하디 씨시. 둘이라게 약지 뭐래 팀은 님 봤어기. 야.
0: 아씨, 아이라니다. 된다 기지가 용비다. 뒤져지게 되나? 아 주의.
2: 어서세. 제만요, 제만요. 로마시다. 마되다. 마되다지.
1: 랭게 아라니에다디. 얘니 근데 시죠. 아.
0: 대. 라면 아 대드 제죠. 네 뒤나네 장비다.
2: 푸자 니에단 고르기. 시죠. 같이 도지 따스치다.
1: 응.
2: 아사 저와 지금 마시 아라니에다 글리글리자 캡틴젤라 기지망스 치우르다
1: 랑게 올로산 칭두에
0: 아
1: 올로사 칭두에
0: 칭기
1: 올로산게 아라 야오시니그르 라오 체가메 체야 가리이나
0: 니 도심디이나 니 올로산 베디 제브시 제가 주인다. 제마 기라니 제가 용이 뭐.
1: 레고다.
0: 아. 아.
1: 야.
0: 아네.
1: 양키.
0: 제지. 좀아 야줘. 레지 오양 야줘. 나 주인다.

0: ཉར ཆ སོ ར ཝ དེ ར ལ ཡ ཅི ཅ ཝ སང པི
1: ང ཅ ཡ ཁ རི ན
0: ཁ ཡི སན ར ལ ཅུན ད ཡོ རི ལ སམ ཕི ཉེ ད ཆེ ཕི ཉེ ཅི རི
1: ཁེ སེ མི དེ ཅེ ཚེ ཡོ ཡུ ན ཅོ མ ད གི ལེ པ ས ཝ ཅུ ཅན ཅི རི
0: དེ རང ཅི ལེ ད ཚང པ ཏོ
1: ཉེ ཅི ལེ ཤིང ལེ ཡིན ཅུ ལེ ད ཅོ པོ ཅི ཅེ ཡོ མ རི
0: ད དོ ཅུམ ཅེ ཅི
1: རི ཨོ ཡ དེ ཝེ ཉེ རང ད ཅན ཅི ཅེ ཡ དེ ཅུམ ཅེ ཅན ད ཡེ མེ རང ཅུན པོ ཡུ བ དེ ཤིང གུ ཡུ ལ ང རེ ཅུན ད ཡུ བེ མི ཅི ཡིན སང གུ ཡུ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0: ཁེ ཁེ ཁེ
1: 응.
0: 영원의 고수의 마소. 말하니 답어도 작합디 제야 가리 있나? 초선생님의 시에나 제주체와 차샤네 창샤체 제주체 오시. 말하니 빈주 롱롱다 兄弟체니 내가 대회 야우체고 좀 마도 민동께 도리체니 우마시. 말하니 미규디 지구르바 최화 총수의 중미초 초 야우체기야 체도 말비. 더도시야주 니 차수라 와서 랑지제야 커섭제 면라 진부담바 티외미 장르준다디 요리성비 이마체 나츠베 미수지게 차수라 외래가 티주보섬 직마시 겐상마 장르지제기 얘기해 주시에 찾았어 让세가 용야디 둔다 지랑이 랭디 랑게 정유

0: Amji Lila, traditional ro, yuan zhang la ge kinan zong bian ma la za tian dan nian sa shuo zhou sun ki.
1: Lan zhan ro shi bie.
0: Hong.
2: Yuan zhang zhou la, Amji Lila, bie da.
0: Les.
3: Tian da di.
2: Zong bian ma la, yuan zhang zhou la huna ni peace.
3: Tian da di, yin ji tian ju xie wu yi.
0: 망초로
4: 昨天没去直接,
3: 俺最明年参加<笑>
2: 一年问题的这些月呢<笑>
5: 你看民都第一句了<笑><笑><笑><笑><笑><笑><笑><笑>
0: 오지 돈도 여주비 딴나마피야 다게 지수 다게 지수
3: 진다게 장샤세 야우시라 소르다
0: 어지 방다취제 슈토스마시
5: 얘는 말
0: 나마피야 야치 나마피야 나마피야 진다코
3: 진다 밀람고 주든 제지 아 연자도라 기란스이다 진다디스 오균 카르도
0: 니에체는 코 쇼탄타 아유 승비
3: 타그지 당도네다 응외세 되부디 제랑미도 맹가체를 침부리라 직제 막고 배주 담지 이내내 예 제주 두 요마지 디겐베 나서 투쇼 좀 좋게 부르다

0: 내다 줘 두지. 소쇼요 마시. 네 직제 계지 뭐 말이 숨에. 지난 이게 도난당 거 있지라. 원도 그 직제다. 면접을 할 때디 연락다. 저와 그 저와지. 가 있으나. 면접 규림 틀어. 교수 엄지는 어디 계지 뭐 싫어하시. 지난주 직제 요약을 쉬게 나부디. 너무 뒤에. 어, 고림 씨소 손도 토. 저도 제니 집시 땡기 집시.
1: 레스. 더비아스.
0: 이내 대조 지나정아. 신대민의 소중 제비 철시시게로. 지나주

0: 직제 림보 바보다 투유총 면주락제 토르당구리 明年 세보자마세 세보창모탕기
1: 토르디브나 퇴교톱슈기
0: 실라체다 실라체다
2: 爹妈
3: 哦
2: 老虎花朵
3: 哦 女儿带下
2: 同多女儿带着归 老虎姐 都这花来朵 同多女儿带下
4: 来个是开门的 接着女儿带下
2: 王永队两个月过去
4: 何谁 我那这边啊
2: 来看谁？
4: 庄子那堂的七十六岁了，俺年纪是的，现在七十几岁不管的，让他变着做用途呀。切，咱这边的难谈么？呵，让连郎多么休息。七十六的，昨天若有难别，那么长时间，这几天了，若他不要了，让给别人郎多可这一面过去不要。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
2: 가산 김제소리 내기랑조 용보 개중 매자 다리 커섭시죠 용두기
4: 레지 매야샤 샹겐아즈 빈저즈 쓰므 샤자 야주스기
2: 나 야주스는 말이 야주러 구이나 오야난러
4: 가리 오야나에
2: 아치 랑앙아 슈딘데 마스타 민서 오야난게 년래상 제체니 랑캉 증도 등등 알게르치 가지 오야난게 신주제야디 규링 덮주지 마리스기 제자 기랑조 레그디 제프다
4: 에 디니 신기 기케고 스지다 피셔 시선 랭마전의 지마 덕시 대규를 하시지
2: 그렇지 지가 나오 라니니에제 첩세 고도 토르친도가 로아숨라유 당고디 잡라스 쇼미와 니부디 두드라치 제쇼미용 숨부디 비제토라 게린토 보리 시마도 지마네 니에제 정지 마차
4: 에 난타 마가 비제라 게린 체체
2: 다치스 두조소 레그치스러
4: 비제사 레그치가자
2: 와야 다 레그치스

0: yar din zhe zhong zhe sanma qiu.
1: Shang wu ne qin zhe qiong le.
2: Ou yang nan.
3: Ou.
2: Ma shu da. Nian rang xie bian wei di, nga rang ge zhe xiong. Chu men so sim zhe song dui mi du la, su qi le qian dui mi du.
0: Shang yi na. Yong a.
1: 前年控制策略定压电话。亚
0: 族。假设了我跟这些送。
1: 喂。
0: 嗯。咱才是合适的。哦。地上了这个的。
1: 가제. 매연생의 친지. 띵아제 가제. 나무고.
0: 장장배 소제 긴고민의 제가 손자. 장르마젠 소제오지.
1: 간다 나무고.
4: 어, 쟤는 녀이냐고. 근데 쟤네 디나 녀무요 是吧? 장통도 레지 매연생을 삼자유배 아.
1: 유유. 디니엘 미세제 레지 어양의 슈주로 장게 제도에.
5: 랑게 직제 요약 리시피디 낭다 조민도 니에 신데미노 소경 제약 주시디 돈도 섭주도 스게고 키바 레어 파머스 첸서시
1: 지스 연다조라 나 다부도 통내시 키라 꾸야이야 카리나 다부도 키랑키
5: 산다다 부스바
1: 지
5: 랑게 디고 치르 삼추
1: 쳔은 키랑게 나 소스난다 키랑게 군도 미흔드시나
5: 밀리 딩저 치카고 시도 지레기 빨림부시 빠르김니 딩우 펠요 디에신자 제사 로요 마시 어 나이코님도 요원지에 자고상 대비
1: 다치는 키라 자동치도 펠펠이부시
5: 교랑 축디지 규마시비 되다 디콘게 규마시 파티즈 창모 콘게 규마시 디즈 창무시 디오 남수시 겹디 녜진탕르시다 디오 마팡 유수시 님을 알 티엔 함디 겸스다 라게 님다 터진 긍르치에 제부 큰 재미도
1: 디데 제블라
5: 장바 크게 가휴
1: 나오 데가비 포장보더라 지차 이도 원와시도
5: 디티에니 람폭산 침부휘베 포무침부 침부시 나바르디 갑시라휴 지자 이동원 오자시 이니 나가 슈바르디히 푸릭 사주지 지동 서부 펜주된 데바 창구시에나 정리를 참비에 미지단추추나 디기토규자시 Pomyo zidong tie le, gebdi lokwa qi si qie, qi shui gebdi yuwa ma shi. Shimu do kuka mi yuk zizil shuwa chu shi. Rangda le yuwa mi di, nam ya gu ding ma da. Nga zi pyo li yuwa jie, nyam zi mangu ling guwa ki shi. Ni guwa ku yu gyundo qin jie, nga zo le gyundo zhu shi. Yi ni, nga zi le kar gui yu me, 俺就那么样心眼有嘛事。

0: 봐사.
1: 어찌? 봐봐.
0: 가르치기유. 아. 내고네 알아두지. 가르자.
1: 아시 마브랑게 좋았다고 했다고.
0: 내가 통금해.
1: 좋았다고 했다. 아시. 네 이제 알아시 줄라서 좋아되지. 네게 숨부 담아이다. 좋았다고 했다고. 마브랑 그게 가도 찍다로 했다. 좋았어요 다시. 좋았어요 다. 그제도 요 젠디스트다 계신부도 예 봐봐 오로상게 나라니라 럭부사
0: 집에 장게 알아서 저동원에 소세유베
1: 요가쇼
0: 쟤는 알아서 저 코바 소세유
1: 디들 애라부시 비가 되다 니에 대해 돕소시켜 디네 직제다 락차가시 뉴비나 카주단 초워시
0: 라주고게 전부 두게
1: 낭다요 마시 알아서 춘추

0: 老花，到我的灯宿来个，我做模特新秀才过给。
1: 主任啦，主任啦。
0: 呵呵，
1: 儿子，我这能送学徒个，
0: 让个自家用吧。
1: 我哦，
0: 可对了，到我的，让个强叔饶我了，吃的肉个有年光准嘛，够多啥？他那用不我是穷有劲的。
1: 既然我真点呢，我是有买呗。你家准备用不上嘛？你自己提干过月，既然给谁子拿的？
0: 芒果顶着，
1: 芒果啦，芒果是嘛的？弟弟，滚点着吧。你家说了话的，你到下头做，吃不住做两个月账，钱啊，他也没给，说不要的，最么说什么的？没事呢，用不芒果顶着没味呢。你俺两个月大呢，没应过钱嘛是吧？那，
2: 梅先生，落地那了，让给两个要钱呢，别那要钱是吧？
3: 用不芒果那呢，行商样子些。假使了我的，让自己摘吧，我念糯米多。
1: 鸡蛋是用哪边？创作云南干的，俺以前那节，苦不记不得，年差多少姑娘子，现在年长大的，对伢全不接。不对，你这多少年当了，老早包不起个钱。慢点，慢点，慢点，就这种啊。其实你包不起个多呢，其他个老早年年都加着呢。唱过水平呢，你创作云南干的，主任啦，我个老伙计了，他叫哪手艺？他话都欧阳着了。也是。
3: 梅先生，
1: 嗯，
3: 我还要求了个嘛事，恰似了我要求的，让个军大是的，让了个来穷要事。呀，刘大，
1: 哦，大大姐，我同到同大姐进不去，去那座年三十过三十。哦，年前呢，我那座恰似了我的家乡单位呢，年纪叔叔从大是过的，其实从大要求岳父呢，起来的送年的孙徒是。现在创大的名的，你场面都是跌不得啊！什么了，你也脱不出关系。
2: 阿里，全家吃素了，我是打的可真多，你不明白？
1: 你不得，你不得多，一年的鸡蛋热些，天家擦擦的，兄弟给。可听见唔到了，
2: 阿里，
3: 前头人家看得子有。
1: 你家你地铁了，三十条大米，你前头俺做吃死了话的，全家创作，每到冬节吃死了话的，下面呢，全家创作每到干季的吃死了话是大呢，其实他们没准备呢，种种强的部位吃死了话是大的。第二年苏巴胖子杨志林的职业，看那最低级的就咱们的职业吧。
0: 梅先生，强苏老娃的名大呀的，念了幼小，让给新个马子。从大孙的名大呀的，住路满过年过月子，尿着些哪样的？起码让给强苏老娃的，从体外压入亲戚。总来检查设备够了，明大呢？汽车个嘛子？
2: 我主任参加了女队员。梅先生就拿大钱呢，恰似了我的谈到，国足不怎么着。请求让个恰似了我从一二进检查确实呢，弟弟我让做从大国最多几多，跟这多。
1: 那大么？我这个数码人个，你两百加百姐姐，加多少等于？
4: 爸爸，
0: 哦，
4: 这叫阿康作业了，我那木头去念一遍。
0: 啊，是，让来啥主意是单不一吧，就交给前队员吧，前头交过去，俺爷当牛命的。
4: 一年，俺觉得阿爹别太拘束不，就交了，从事他用不着别。
0: 啊，是，俺说破了，约不得三百日的，轻松送个送养活多个。
4: 俺觉得，
5: 爸爸，
4: 顶着，
5: 爸爸。
4: 爸爸，
5: 阿母，让得多，中午吃这些东西的，准备来捉鱼。
4: 看你准不？
5: 啊，这天这周末是，这天去做其他大事，是吧，爸爸？
0: 是是。对的，瞧我上过了的，准备蒙古羊没有三码的呗？地方了阿拉牛年买不起，俺们这拉牛光是大脚不着鞋子。
5: 爹妈，要紧的，阿拉三年不给买技术啊？
6: 有。
5: 三木技术了？
6: 有。
2: 王嫂，
5: 어찌?
2: 아사.
5: 기란소 용배 아.
3: 아사.
2: 어. 랑가 알아 라소게.
5: 알아 이베스.
2: 알아 니와 용빈다. 알아 라소에.
5: 나스네 라소.
2: 저는 아 가로 다녀 줘대.
5: 요. 오, 야.
2: 야, 오 요서리. 니 줘시대.
5: 응. 제도.
2: 야구도. 오늘 야구도와. 나 잠숨 거예.
5: 요. 배마 잠숨루다. 잠숨 유비나. 잠시 제인다.
2: 어제 제가
6: 봐서 적시 마치라. 나래 잠숨 거.
5: 로데비지 장마 제인다. 장마 제쇼.
6: 영화 영화.
3: 쟤는 아래 잠숨 거.
5: 어제 레즈 오야. 되게지라 통고 매봐. 망고들이 뉴 허싱해 봐.
3: 정전하게 제송소 표지. 자조지 시주이.
4: 아사. 어, 여기 봐.
0: 잠말래도
3: 하 줄이라. 티비.
0: 레지 뭐야? 좀에 요베. 어제래.
4: 아사. 나래 게 한번 간고.
5: 요.
4: 좀아. 장주 쪽에 뉴 송통도 뉴 시작 같이 가. 나 디뉴제. 어떠제 제와 삼주.
0: 나 제니.
4: 네 우란 디제제. 야주 슬러고 삼대유. 빈진래 아.
0: 좀아. 장게 딘제 러브 코레. 어우. 세부 가보시라 좀아. 알아 먹어.
5: 아지 봐봐. 말님 잘 가시. 네 좀 잡인다.
0: 야.
5: 주리라. 시다.
3: 주리라. 아 시다.
2: 와서. 와서 알아 용용이다.
5: 와서 알아 용용이다.
2: 와서 알아 고유.
5: 아지. 기란조 용배 아.
0: 어.
7: 나 잠 간 거예.
2: 나 잠숨 고유.
7: 나 잠 간 거예.
5: 기란조 살다. 기란 잠 가르와. 나 잠숨으로 와.
2: 어.
5: 나래 잠 가르와. 이 고속로다.
0: 요.
3: 와서 저 거야. 저 줄다.
2: 네.
5: 용아. 这我要参谋这说。
8: 亚秀，总就长了。然我查过下了创作下头的联系部门有生意，中华年老早些。
9: 俺来中华海上搞些吧，你也搞牛。啊，也嘛也嘛。来马爹呢？
8: 没，俺拿些点鸡吧。第二，中华的设备挺大的。
9: 啊嘞，中华街，俺地块小，就那地住不得不是，他那俺做茶馆离婚嘞，办公室也便宜不是，明里呀，出租给人不少。
8: 啊嘞，
9: 像俺新装忙做了没接，预住出租那么多月呗，恁做的这贵过是。现在强势的话，肯几天了，吃紧尝鲜。
8: 对，
9: 现在俺做菜还蛮有嘞，俺在现在菜还做好的。
8: 对，你这说话，钱呢，去那个建筑学校的，可对过最能贵呢。
9: 沙发上的钱呢，可真多。
8: 三块
9: 子，现在强势的话了，简直就还等个
8: 烟。用啊用啊，屁股休息得烟。他讲了，
9: 钱都是
8: 点
9: 开平的。
8: 修过修过。
9: 用啊用啊，隔离脚啊，隔离脚啊。
2: 南哥嘛，
10: 哦，
2: 南哥嘛，你说的。
10: 很大隔离。
2: 这家里这份没医生的，忙做个你这里，强势的话做些出不了那么多嘛。嗯。
10: 这家没医生。我那才把干过多啊！俺做创作，全大街芒果西不西通给，街上去把美女传送啊！
2: 梅医生给抓起，恰是让我的明大爷听这一不这样。你梅医生了，能住街多啊？
10: 地上每天通站上去不是？谁说的？
2: 啥意呢？这。
5: 子怡，
8: 这，
5: 梅艳生，你让有个人上去，
8: 让陈去，
5: 下落去，让俺擦过几个用呗啊。
8: 子怡，你最近让给谁这个啊？
5: 你最近不得这忙些不死的呗啊？干啥去了，兄弟？
8: 你这让他没去，你阿拉的菜鸡，俺让你激动的。
5: 你这样，就在那边米吃哪儿的？
8: 子怡，这让你。我谈的开发要求高几年，他呢这不面子着吧？您这是情面呗啊？
5: 这听这笑嘛是？让他的检查区别没得。
8: 检查区别没得优秀，一年生不到子，第二轻松啊。让上不当的。欧阳呢，总比上面的上涨，偏倒是开要嘛是？让江江插瓜多了，数字来过面吧。一年出工啊，让江江插瓜干了，帮我吃三十个药的，穷困这么多。
5: 饿死了。有人过的这几年，统统没做什么子区别。
8: 这什么子区别？可是个人，这给不交个牌给，真做起来。那俺们人呢？俺一定要把我弄些，花上热钱的，吃这些，肩膀塌起来就是大。
11: 何で、ランゲディレサムシャージ、ロキシチェンヨンドゥア。ニャディチェスンビ。お、チキンディトーラ。ミニランレヨマシ。チディケブキョクダ。ジクシュトピメシ。ケブキョクエセガンピトプチェネ、ランゲポクトゥンジュビアディ、ランニギツウェ、プミディチェトチ。ジバ。ランゲ、ジャマチカシェユア。カンダニエシェブチャンゴイ、ドンダムダ、ケシツムキョネメダ。ランゲケチョメプツニメ。
12: 这个人给阿拉哈给啊！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
4: 俺们去来啦！俺们去来啦！在这媳妇多个，哦，这是谁的鱼？秋瓜虫子，白条来几把，没人生，露天没人生也不是。俺昨天给不叫小徐来个去打起的，吃的时候也看他就多啊。中间停车特别啊，叔叔刚来给不打，开车突然要买水。
11: 都是在对客人没穷着。停车马上，我女人到派出所里要买辣椒切毛蒜子。每夜深了，准备停车拖地，俺也做起来记记。

0: 조리 도시라. 조리 도시라. 기라게 드링 잡아 시비.
1: 다고야 개미도. 차스라 와지라. 우조 차카르요.
0: 디 저거 상부르다. 나저 차스라 와 탄디 게자 주샤.
1: 사르고이비디 나저 총소 차스라 와 쳬브 근데 시브제. 매예생 그 민 근데 스코브제.
0: 레지 매예생 그 팀원 남자들이 창문 립주 쇼매 봐. 다리 차스라 와 남자들이 립주 쇼무시. 제자 단도 섬주 도수이네. 나라주 삼시 제우스 봐.
1: 진부 토부 카스이네. 你 没我了, 打仗塞不卡岁月呢, 就我感同马大, 梅彦生给搜搜, 卷不过我们行不进月子谢谢。
0: 主任来给他给, 梅彦生给别人过马上呗, 马赛, 梅彦生给你这家, 俺最下次老娃的, 苍妹, 也会先落前生不是。
1: 也累, 我那, 俺是各种三世都不过的, 可是来去把欧阳大专门免呢, 梅彦生给下次老娃给延期通知呗。
0: 给谁上边所查中正对面呢？孟文肯定是人啊！马三上三十多的，出门用个家表签面呢，提领个中正的这退税的呗。主任了，跟这些呢，俺最想知道我的中正多少退不是不？
1: 想知道我每月生就我个这呗，所税民就我参观讨论过，三不拿了，娘们的不大要了呗。
0: 主任了，既然公路的这么难的，你呢？
1: 给他土着不用要去读，你最低学个家呗。我龙田那么凶，许多十年的也简单队员呢，吃完三个人，一年出去，光不生马里啦，开开新年些呢，过去嘛的，我呀当个主意。
0: 对。 주리라 클리비고

0: 말라오 말라오
1: 수이바 야 레지 메헤스 가자현바
0: 나 돈도 마요비나 자스러 와디 베트 돌바 시오
1: 샹게 시헤탈 자스러 와라 차 약타지 마르베 아 라이 차제민의 차바샤바
0: 칼이 차제민의 스리아 디 미즈 시야지 나라스 디고 시야 마시 레게 투즈레 베트 투키아 춤지 칼이 요버도스 라자 루에 제비
1: 가버친자 뎀지지 치게다
0: 뎀지지 할이요 디리네소 자스러워의 갱긴 얘기 라전의 갸치주연 저기
1: 가르쉐바 가르
0: 라전의 갸치주연 저기 시에비 용보도스라자 쉽지 인도 마치

0: 닥다리 견수 장소로 와 근데 저 그때도
1: 난 답이도 야리야 주기
0: 에 장다 매연생 팔라 고저 중부디 녀신주 여러분 어디 제야다 신주 그때 다들이 매연생 그 셈나라 내가 진도 여부디 세비실 하르자
1: 러시 녀대네 매연생 내가 준다 유대 못 시야 언니 팔 준비 견데 된소 오늘 네 주친 주시
0: 죽으되바 죽게 시체지 당토 자서로 와 주위 있으란 게 셉지 이내 제르란 게 매연 생을 지체지 디테네 코코 침부 옆도 좀지
1: 하 진짜 와 네 삶을 또 스탐비 매연 생 칠레 신뢰 손자 자서로 와 겐키 주비는 칠레다 튐부도 태원 김제서 주조대 매연 생게 소송이 먹고 다자 알레 파체베 존나 죽기
0: 영아 최가 정조 레집 계란 이수로 드려 여자 제마된데 혹시
1: 만약에 계란으로와 추수 등매
0: 영아 따라 정조로
1: 얘네 아부도 백교슈
0: 뭐고 나를 잠시에 두기 나 샘자 제목호 당담해
1: 제나 계란 구수로 투자 날라
0: 응
1: 죽인다
0: 영아

0: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kibji jilegi shibzhu thone kiki nada nawe netu la da kyun chingi.
1: Yufang nada nawe soju kanki ditang jisim chikubi yuyin, nada nawe netu kala chongkatu pime shibje nyamli nangzi gor gudang gursu gule migwe.
0: Hase sani hasu chonggi jingguan chu nyangzhe palam kabangza lewa ye guji turuji sunga jijige, shizi sani shizu chonggi samchuzi chu jatikilam kabangza lewa ye guni gegu nganga gugu chu.
2: Hoya, Senge, Lingwo Takjin Hangwo di nye lo chuzi kundwa, di sinda. Tari Hangwo di naranzi sabur duwa di, di tiri jik sinda. Dine di nalo di jik sinda, di berli chenyemi duwa di sinda, dine ya sopto di jik sinda.
3: Go di dan zoi Hangwo di, zika!
4: Ya ming kimbi, na kung tibu mipta, na kung kakba, na chu yaksu tunba. Gona, guyu kor, lo ching ni du, lo zi jik jim jim ho tukwa so gi, ya me ni chun tun si, gyo bu ching pi tang du pip ta. Ching pi tang gi tun zi ching pi lu ni, gye gup ki ching wan la ki yu bi, ya me na zi ju si si. Zi xin gi nin ju le ju bi, min chu di, nguan tu gi leng kyo tup lam gi gu ni, min chu na gong gi za wa gye tup la. Min chu gi gyu rim lang, kap kya mi gu bi tang, na gong la puk tu mi bi to ni, xio gyun gang ya mi ba, ya ni sang tu.
5: Yun tong ya me ni ri tang, 田伟人心气也没捏了偏不远，有人用了些许月别，些许不起了，给林月。可把昂着，来我也估计，初松姑姑，古初松，三年，那是娘前郎富康面看起，年头不三百卡住，青笔糖，那年地糖地年，是个子，那么才地亏卡住，青笔糖那年面在从康，老个重点年头去，管不啷，老个六穷堂不要卡住，青笔糖那年面在从康。
6: 林国大将给韩国的关节，吃了青不赢呢？ 电不接，能没来省着借借过门多。人接，当年刚不得面子气，俺们都赶来接上。他人那年，领过大钱个红果子关节，全部也过几个人的。

0: 창고 시에나 라니에 있습니다. 시가 경고다. 지금 유배 포켜오고 시 너니가 로지 로망고 치니에 타면 대지 요마시 山米油没被给马时 泡米自动贴了, 我来你爬了, 到我马上不洗大肚, 听我让给我要切不地足, 是那娘的姐, 那么要急死马时 我的人别用这张牙, 可是你也给人下下六多几年以呢, 我们自己弄去给吧是阿姨
1: 李霞, 等大妈不记了, 那路就不得个月年, 三个托马都卡卡是一年年前的破旧是一点破旧的娘去过的了我心的落去过是
0: 给谁让你给你那卡车不赢呢听我让给俺要个车不抵住的俺你把个那次去就没有他们接明明都有就是给俺子俺可不是不接三不当中的用途啊用啊让可不是不接三不要接的今天他接的用途 만주다 가인 쓰는 거니 시수님 유치뉴 입에 접붙으면

0: Yeah.
1: 这是大娃牙齿。
0: 디랑 제이 같이 제 가비 메타스치다.
1: 동러시도 응. 춘진님 잼디 나 제양 이비에
0: 인고추
1: 지저다와 디린 추자랑 같이 할 시에 상한 자기 앱딘 제시나 지
0: 춘子爹是他狂钱不是多，就叫他爸不是别。哈，让个听松啊，你赶紧去给俺跟我三伯你女婿扯过东西，从我做不到啊，俺贴上车去拉死上去。车去拉死耶？哦，跟我的你初女婆呢，怕松松怕，你先来请幺妈来的，他个拉不拉不的，俺我呢，就是去了贴三伯我的这热牛面。 소르나 딘저 오네 기부 싶으시도.
1: 오네 이치 아미도 루보토피알가 라고 쇼고 싶으시 체중아.
0: 아세. 하모. 니에 디니에네 나 캡산 라베 쇼고 라르 토지렘베 야고제 지기 러비.
1: 지저다와. 장게 락다제 사야치 스기. 이니에 니에 지저나 세베 기치 디즈 칭그도게. 공은 손게야디. 롱다딘 교시. 다제 롱도 교부시디. 다 참상의 거시다.
0: 탄등아 캡상도스랑 조르바 참샤노 코바 용고제 탄등아 마스망고메 제자 근무디니 레뇨토무쇼 다리사 다벌도 니 메지고 신슈 미데 캡상 치추자라도와
1: 디 미소 마스 유산시 나조 마스 메바 캡상 망고 드제 르마다
0: 니 중물 하모 니란 드제시오 다리 니 켈린쇼 탄더 nga chungbe khepsan dige nye chamu dor sing ma re do zi ji ma za nya je mu tu gong song ge bi
1: ke si hyung gu pa ng ge chi ga
0: hyung gu ko ba po si ge hyung gu po ne ga ro re nye ma zi de khepsan ra ge ro ba
2: yi ne ke na ni xi ze zi
0: ha le to chi
2: ni bu nang wa ke na ni xi ze zi
0: ha le to chi na ya da xie mi da di le ce chuo shi de da yin da
3: 俺这一看车子，俺做许多事情让俺学一。
4: 阿里，既然做团队的个，其中几个人是预备。
3: 是。阿里，今天工作你们来看团队可以？
0: 是的，俺最开心，看见的正是巧路车，漂亮。团队没事的话，啊，
4: 总归完了。团队的个，俺做全家纯粹，纯粹是兄弟的。阿里，
3: 他把都漂亮的，把上给研究是。
4: 总不满了，既然拍了的，是的。对俺做米色个角的前年就一打，嘿嘿，既然你也不远了，俺做忙子拍去。哈哈，没个没个没个，俺对着你阿拉东北，来个退休金没有生病。总不满了，你为老些难了，缺个创作，别个钱不行要是，开始谈到，既然给咱别说着，也不要骂那边呢，俺做中间的这团心嘛是，现在他的既然给俺做特别生活的这对了那收益。
0: 姐呢，都是，都是呢。你从头就给陆天和我解决，工作特别考虑是这个。
5: 要啊，要求。你呢？既然做团队的个，其中结果呢，通知第二个月之前要嘛呗。学生，总归嘛啦，你怕罗姐把三楼通知也无解，其实来不巧，能打么个了？
0: 好在。
2: 一个人没得个，但专家吃过请过来。
5: 第二个月他多啊？
0: 哦，总归嘛啦，第一个月我们做中间那了。
5: 电台呢，打专门都要嘛是，接了中专那个两百把电也拼命的做，他当乐不乐比？但到电给全部忙起来轻要是。啊，既然做中专的这套不通的，我们也搞不起来去。你看做团队的个，其中前途呗，特别当中。嗯。
2: 前头要求是。
5: 啊，工作中专的这套不长，我搞不清。一年业绩绩，工作什么下落？下下，啥都先那样，松把干起不的。
6: 中这个最痛的，包包马起了。
7: 既然徒弟们呐，第一天了俺最留院登面。
8: 是。
7: 大大人，你看从我这这边，从对这个露天地，第一天了，用起来有些。
6: 空闲了，可是休息呢。
7: 王小燕子。
6: 哦，王小燕了。
9: 马上预备。
7: 哦。
9: 马上。
7: 啊。
3: 다.
0: 감사. 빠르게 미에 봐. 빠르게 저기 미에 봐.
3: 아, 빠르다. 아, 또 아. 어, 뒤져 잡고 이.
0: 아, 할래. 제비게 돼.
3: 아, 요.
0: 어. 오야 저도 아. 오야 수고도 아. 오다. 다가라이 개부이다. 개부이다. 오야. 디스.
3: 양야지 개다고.
0: 할래. 용아 용아. 제리 개부이다. 다가라지 누구도 아. 오야.

0: 내속의 규제 저블린 양승의 규제 면든 카초 양차비 타세 규리 기자
1: 신의 누강 변종 예라 누강 김유빈 사장 고르 통조로 예동대 변종의 냠도 규제 토베 피제제 부르 중국 신의 누강 변종 예라 누강
2: 真书堂年级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级别 당기 샘상기 청와 중내 꿀라 대당치 유주당 미주 나주 샹람소 주터 마웨 성강도 핍리 리밍안 배주 전화 초라 단동 바이어 바이유산 진修堂 중매 금주직 내조 미장라 최수 유배 원라 림나 원라 유주인
3: 유주 덤지기 예 성강도 핍리 루주당 리밍안 렘바당 배주 낭초
2: 산에 하수종기 링고샬람 파고 송종기 이담 가방자 내고제 구지 주지응안 안이추
4: 홍고 잡디 오늘 현남면적 비율이 약도 와. 이 주제 약 50도. 양고. 야. 주거디나 옆대고. 영고 대당 좋아해 홍고디. 과부 침부 송다. 강반도 찍었다. 강배에서 다 재미나 저게. 괜찮고도 와.
5: 박과 서초 랑과탕. 세크 개발 속기. 박배리기 내주 유지. 유방 바쁘 장식하는 편당 내 총괄한 편지 일부 매바 최저당 배출 낭초 박제 륜중당 능수툰바 바쁘 세계 개발 속기 박배리기 내둘라 유방 바쁘 장식하는 일부 매바 최저당 배출 낭초 유방 바쁘 장식한기 원주기 직제당 칠레미네 박배리기 내둘카라 박균치 유방 바쁘 장식하는 개용기 무지 참부식 인배 계란라 박배리기 내둘 유지 내 총괄한 편지 루트 낭초라 이미 최저당 냠리야 낭초 제레기 락제탄 학상기 셰프슈 꾸니 피바 거수쇼
6: 유방 바구 장세카기 대단 지심 제국비 규인 박베리기 네듀카라 총카도 피네 실제 냠린낭지 월구단 고수 굴림이글
2: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추
4: 동고지전 가르스나 강바 군마다가 강바 대부유봐 달래 막아봐 문나 마셔봐 인고 대당 소외 견고 한구디 그랑 토로 대부채 쓰이나시
7: 다피니인나 인고 닥견고 한구디 표현에 야구 쉽지도 인고 닥견고 한구디 견고 그 대당을 숨겨 두고도 봐

0: 다양한 자가 기사
1: 자들레 돌도 주고
2: 자가 디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디 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줍지 쏘니 정중한 면서리 최장 자리에 견 직민도라
3: 자나고 야구지 체육이
2: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지거리 도 세감을 줍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유는 주지 딜레 링지 포보다 아니 주세단은 최야 부지 링기
1: 자야 오시차샤 도 세야 초코샤라
2: 니랑 배주단야디 한리방기 텐세 사르디르다 실로레야 니메오거레야 마모시시지다 남보레야 나쁘빵보 야부지여레
1: 한리방디 오네야오도
2: 한리방 금중땡기 아마라게 파르티 문지 야부지나로나
4: 타스 원조 촘레 창괴장 한리방 총강 품세팡 럼수 미주 삼비워 한리방 총강 링고 샬람키 게컵 록체 카트 한리방 총강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저주 르지 알싱비 품이 디통티 습토 참부여베 켄드디라 캬토 심제낭 미구 대외 뷰리키 규지 인비 뿌리지가와탕 쳔미록바 갸체탕 폐체 칸키 강도 켄숑 렘부여라 낭레능투탕 치라 참차티티 켄치 하장 참부여 로게 파트 지 알싱비 품이 디통 지도 카바 레워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지
5: Tiring anzu loge badru, lamdi, ani lemba, gaji,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wenju ni, ani nyongzo, mune di kandere dosi, daga zhong.
6: Di, shabsha ji, odi jik tsu dosh dago nani nandibwe.
7: Dewa shushdu wala.
6: Nase.
7: Yangu shushdu.
6: Chana lemba di tibu duwe.
7: Da di hao hong hasi wala.
6: Di, loge badru, lam, an kira liya kuya ini.
7: Nase, nase.
8: 한국디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6: 제제
8: 파과도 공부제 되잖아야 양모시오도
6: 그래서
8: 어 대외장아랑도 야가 차오다 죽을 치면은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간다
6: 저는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8: 아래 바도 사직 사베니
6: 다 기란 책 텍스들레 부야이 기란
8: 그래서
9: 너 한국디냐 건다람

0: 我们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 지도 카바르 레고르 제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직
1: 로제 파트 니도 니슈 저주 르지 알싱베 푸미 디통티 습토 참부여베 켄데 디라 캬토 심제 낭미구 대외 뷰리키 규지 인베 뿌리 지가와 탕 쳇미록바 갸체 탕 페체 칸키 강도 켄숑 렘부 유라 낭레 능투 탕 치라 참차 테티 켄치 하장 참부여 로제 파트 지 알싱베 푸미 디통
2: 지도 카발 레워 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지
1: 로제 파트 니도 니슈 저주 르지 알싱베 푸미 디통티 습토 참부여베 켄데 디라 캬토 심제 낭미구 대외 뷰리키 규지 인베 뿌리 지가와 탕 쳇미록바 갸체 탕 페체 칸키 강도 켄숑 렘부 유라 낭레 능투 탕 치라 참차 테티 켄치 하장 참부여 로제 파트 지 알싱베 푸미 디통
2: 지도 카발 레워 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지
3: 신의 능강 변종 예라 능강 김유빈 사장 고르 통조로 예동래 변종의 냠도 뷰제 토베 피제 게 뿌르게 중국 신의 능강 변종 예라 능강
4: 미글라 딱제 제네 미그네기 녀글레체 비징 비미탕 대외 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제 신주 강탕 잉통 천재 냠제기 미글라 지제 지비 지심 지고 비규인 미글라 딱제 제제 미그네기 내 뒤모연에 신토블라 긍충 경우 로미시 비징 비미탕 대외 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제 신주 강기 안지 수덕기 면주 지도 사르도 되유진 계련 방된 주영아 탕 미토 장세 목규르즈규 푸르니 동와 왕자 냠수 제유 Kesi kiran mik zhebzhi qiba tang, mi seba mi tongwa, mik ju tuanba, mik gamba soge nian tuan yuzi. Bijin bi min tang, tiawe rengxin ki, mik nian zhonglu suri menze ximju kang la pip tang, ngoyo la kabar tang, congkang nang lipkian ki gongzhu ngabju, rimi dakje tang, rimi nyamlin nang xiaobie, guni pipar gosu xiu, sani, hasa chonggi linggor xialam, pahuo congchonggi nindram. Luzhi kabar, lego ye guji, chu qi nga nga nga ni chu, jik dun sum, ye gu gu gu, dun nga ni chu.
5: Hobji geba tang, na ju tuan ba, na gamba sogi na kung dibu mizi. Yu fang, na tang nawe suchu kang la pita. Nguyen tu ki jik che li, rimi shib che tang, nyam li nang cho la, kunye la u jingu di la, nyen tse ki sui na li chui we, di tang shi chi nye. Nawa na su tonga tang, si chu lang ba, nawa u zhi chaba sogi, nawa dibu mizi. Na tang nawe suchu kang la pita. Nguyen tu ki jik che tang, chi li ki la zi tong ne, rimi shib che tang, nyam li nang cho la. Yu fang, na tang nawe suchu kang ki, nawa ngoba tang, nawa zang si chi ne, ki la, Dilu ki nawa shi ji ni. Yu fa na ta nawa suchu kan ni ge yong ki muji chenpa shi yi. Tanda kaba kib zi jile ki shibzhu to ni ki ki na ta nawa netu la da kyun chi ni yi. Yu fa na ta nawa suchu kan ki ditang jisim chi gubi yu yi. Na ta nawa netu ka la chonka tu pimi shibzhi nyam li nang zi gor gu dan gursu gu li mi gui. Hase san ni hasu chong ki jingguan chu nyang jie lo lam kaba ang zha lewa ki gu ji chu ji su nga ji ji ge. Shizi san ni shizu chong ki sem chu zi chu zati ki lam kaba ang zha lewa ki gu ni ge gu nga nga gu gu chu.
6: Sathu mangcho ki sedung chokdun. Sathya nama ta juri zorchi. Ngoze ta singdo, oma ta sinri mangza. Xia ta gonga mang ma chakbar, tsuchu nyobu yong nangu. Sathu sedung chokdun le jisung ki, neng min di tan le song jeb chi.
7: Di tan le nyo bie cho ji tan. Jini se ku nye pok labu yu. Jini se ku ni mi tam jie tan pak ni bu yu. Sedung lu tun. Lü zhong wei cham. Zhang a la tuan nang. Lu tun mian ju. 今年社会路安全养大节点给堂堂马王馆送用去
8: 中的病你打对吗
9: 已经你妈在家
10: 中国古城有干呢通过不给带吗谁让呢
11: 既然在你得力心里安全拿出写不让账了我就估计除了我积极积极积
12: 阿旺文呢谁不明白呢放着去那我是住那么好那我呢谁明白呢几大起那我吧那我吧得不明白说给推秀娘子能中起名那位那对他去结果机真书谈了批答那我问吧那无者吧能速动我的出人吧那位你在做预计真书谈那位地谈地念了批答我一路所见看给这就把作物纪念他上给些居住运营给个给人不谈论那位七句面具约起来现在要了托不明的了解给其他娘子用计起来了都是
13: 谈的名字鬼呢李密托当届党习近平令大众提醒李密托偏居前中
12: 这书堂给用给冲击加拉森预备母亲那位地堂的人偏女人表过年那位那对拉斯奇迹不你给那位地堂三万军人
14: 三年哈斯冲击林国小郎爬过从中给你张渴望着两个月估计出击安安安你出三年哈斯冲击林国小郎爬过从中给你张渴望着两个月估计出击安安安你出
15: 哎呀陈姐林国当今韩国的年老出最困难得真的他的韩国的那让就杀不多的也提的就真的你那点你哪落的就真的对不要是前年多的也真的对你那样说的就真的
16: 我爹当作为韩国的是的
17: 也没给别人弄得不灭不他弄得吧那去养死对吧过哪过鱼口老子你对老子竞争节目都会说的也没你去吞噬要不青皮糖都皮糖
18: 青皮糖给吞噬青皮路呢给个皮千万来给预备也没拿出去洗洗自信给凝聚来住别明确的温度给冷却特别难给过年明确能供给稍微给多不啦明确给巨人难给家美国的糖能供了普通美国糖的小云刚也没把眼泪上头
19: 云通也没你这糖铁外人心给也没你了偏不远巨人用了些许别些许比起了给林雨可把人家来我也估计出松姑姑姑出松三年拉斯娘陈朗富康面康起年对不三百卡纸青笔糖那年地堂地年十个字路木切地魁卡纸青笔糖那年面接从康落个重叠捏通去滚不朗落个路穷堂不卡纸青笔糖那年面接从康
15: 嘿跟我这个打的是呢刚把捆把打个
20: 咱们点不远吧大连马个吧我那马去吧你我爹当初还见过很多的，可让投入得不起死人那些。
21: 那票原因呢？你我当见过很多的票呢，也不是几多。你我当见过很多的，见过个爹当了，送就投入多啊。
22: 八卦四柱南瓜汤，三个开发所给八百里的南区院子，预防八不脏水坑了片当，俺从高了片子，日本面板吹得当片区能吃。八在林中当冷水屯吧。八国三个开发所给八百里的内头了，预防八国脏水坑的日本棉花吹得当白酒能吃。预防八国脏水坑的温州的直接汤，七里面的八百里的内头开了大空气。预防八国脏水坑的该用的木质餐盘洗一遍，其他了八百里的内头油菜，你从高了片的卤汁能吃了，里面七九的两米样能吃。七里的辣菜汤，黑山的食水，过年片板各速吃。
12: 预防八国脏水坑的这档即使结果被拒饮。八百里的那段卡拉从高度片的西街两连档次，我古档高速古里玫瑰。
14: 二十三年，二十中街城关区两街房廊，开发者两万元估计初级送案积极给。十七三年，十四中街深处地区扎地基廊，开发者两万元估计结果案案股股出。

무튼에 개낭 총계를 같이 기념 시행원도 쓰러나. 주도 정면지 강 기로도 수구인 선인의 편도 시비에 최초 제사바상 제조음 다가르게 중추 삼이 최진 자둔 저러세르 두다남제 야르수 강준다르립 나도 진심 코로 치루룽 진 코로 세모티브시 치 샬로탕 혼노 규라 체진 코로 노장탕 창세르 쿠유투 체롱 당시 쿠샤 스몰 힌게 남시원의 슈차르

0: 내쇼게 뒤지. 저블리 양즈네 푸베 문디. 카토 양차베 타세 뷰리 기자.
1: 왜 있겠나? 쿠추 추제 촐라 쇼샤.
2: 카지베 추글루베 추류 어제 규베.
1: 아지.
3: 카교 녀람 카바 동다 님부디 참쇼. 중국군쟁기 카바동다 사바 AI 카바다나 대외 모서르시
4: 드링한 줄 로게바드 함디 아니 레바 까지 질리나 로리아 볼라 몰라리아 권주네 아니 묘소 문에데 컨데르도스 다가죠
5: 데 샵샤지 어디 직서도 따로 나는 건데
1: 대우 수수도가라
5: 나세
1: 양우 수수도
5: 저는 레바데 피부도 왜
1: 다디 하고만 사바
5: 디 로게바드 함 아니 기라리아 피아이 나세
1: 나세
6: 한국디나 티톱라 보여시라도
5: 제제
6: 하고도 공부제 되잖아요. 양모시오도.
5: 그래서
6: 어. 대외장하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간다.
5: 다치는 렘바디 그라티브도 왜?
6: 아래 바도 사직 사베니.
5: 다 그라 체크틱스들레 부야이 그라.
6: 그래서
7: 너 한국디냐 건달람 하고. 나시텐덴 로지바도.
5: 어디 그라가 출발람사 티나소. 너 그라리아 내가 부위.
8: 지도 카바라 레고르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직
9: 타이디숑 로살베 힘팝치고 타이디숑 치벤 함카치라 고르쿠치고 불레트미게 니가지신 군디 티웨디 카잔의 체가 유베 강조 시바 히튜 그스슈 타이디숑 로살베 라타
10: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저주 르지아 신비 부미 디통티 습토 참부 유베 군디 디라 캬토 심제낭 미구 대외 뷰리키 규지 인비 뿌리지가와탕 츠미록바 갸체탕 폐체 칸키 강도 견종 렘부유라 낭레능투탕 치르 참차티티 견치 하장 참부유 로게 파트 지알 신비 푸미드통
11: 지도 카바 레워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지
9: 타이디숑 로살베 힘팝치고 타이디숑 치벤 함카치라 고르쿠치고 불레트미게 니가지신 군디 티웨디 카잔의 체가 유베 강조 시바 히튜 그스슈 타이디숑 로살베 라타
10: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저주 르지아 신비 부미 디통티 습토 참부 유베 군디 디라 캬토 심제낭 미구 대외 뷰리키 규지 인비 뿌리지가와탕 츠미록바 갸체탕 폐체 칸키 강도 견종 렘부유라 낭레능투탕 치르 참차티티 견치 하장 참부유 로게 파트 지알 신비 푸미드통
11: 지도 카바 레워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지
12: 차제 저동 힘도치 강민 참마라 차제지 김상 요나 외국 차제티 차제 저동 용수처 중국 지진 인류 김상 내기 편조 힘도 저라
13: 서준치제 도쇼 사부피 레지게치 튕기라 류슈지 mao di che sambe gu shu jie zhun qi ji jing yi bo de tuan le yi ba ki ling ni gu shu
14: zhong gu ji che
15: ya mi kin bi na kong ti bu mie ba ta na kong ka ba na chu yang si de ba guo na gu yu ko lo qing ni de lo zi jing jing jie mo de wa suo ge ya mi ni chu tuan si qiao bu qing pi tang du pi ta qing pi tang ge tuan xie qing pi lu ni ge ge ki qing wan la ki yu bi ya mi na zi ju xi xi 지신기 닌줄에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16: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당디네 시그지 루므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 총게 니동치 권불람 로고 루충탕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0: 짬마 찌찌마보 종규 로드 제제기 제주게 가부치베 류제 통제 준우 초이 대비 가부치베 종규 류제 덴비 통제 종규 로드 제제 키 동양도 조 류제 덴비 짬마
17: Hobbs gave a tongue, not to temper, not gumbo soggy, no gong debu mitzi, Yufa, Nada, now a social kind of pita, when to get jelly, Jimmy Shipjeta, Yamlin Antola, Gunilla, or Jimutilla, Yenzeki, sooner let you wait, did I see Chingy? 나와 너수 동화당 서주 랑바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매제 나타 나와 소주 칸라 피다 원투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린 낭초라 유파 나다 나와 소주 칸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체네 깨라 데르기 나와 시진이 유파 나다 나와 소주 칸니 개용기 무지 참부시기 다다 카바 겹지 칠레기 십주토네 깨기 나다 나와 내들라 다큰 진이 유방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탄 지심 지구 비유인 나다 나외 내준 칸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린 낭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구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 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추
14: 코위 결원이 독지자 민바라 여와유도 조이 준대 세기 지심 나라 나르웨
18: 냠좀이 민안기 레게 뉴체 마로 좋다. 연구주 레베 착전에 혹배 네가 포로졌어. 내년 체유나 전수 당을 피다. 개용기 무지 총다 총가 인비 연속주. 서윤원수 너고 대로 침배 토나토라 업징우 대외디 전수 당기 샘상기 청와 중내 꿀라 대당지 유주당 미주 나주 샹람소 주터 마웨 송강도 핀리 리밍안 배주 전화 초라 단동 바이어 바이유산 진수당 중매 검주직 내조 미장라 최수 유배 원라 림나 원라 부주인 유주 덤지기 예 송강도 핀리 루주당 리밍안 렘바당 배주 낭초 산에 하수종기 링고샤람 파고 송종기 이람 가방자 내고제 구지 주지 응안 안이 추

0: 감사. 랑강고 균쇼 없자. 윤대 강고 순예 조어리. 니랑 피부도 개요.
1: 김도 가바이메 랑가시다. 나라 친죠.
0: 계중 말이. 차업 친부 퍼비. 랑은 유도 김도 레버찬도 그래. 야, 랑은 유도비야. 니 강고 비야겨.
1: 야자.
0: 계중 말이. 예민 전춘선수기 라민 가수유. 조메르동.
1: 전춘선 갑기르든데.
0: 제자. 라인 하잉 김들 용배.
1: 당시 하잉 옐럽신 럽자지.
0: 하잉 예중부리.
1: 아레 예시스. 딱 빠지죠 거시지. 같이 들 라인 임시.
0: 땅 아니 겨줘. 김들 거 들어도.
1: 야.
2: 여도.
3: 쿠바로베 꾼진나무탕. 닝닝웨 켄데무탕 쿠쇼나무 쿠캄사. 텐켄냠부 디르중규충자 하장가부추. 시마데베 비지아라탕. 갸스미더기 지심투웨 니무디르. 나즈피무토 마포쿠쇼 쩌하이인탕. 방무샘무시샤샤기 닌지가 디르중규충와탕. 코나이기 닌지기제 우소중규충자 하장가부추.
4: 먹어도 돼.
5: 응하면야 가려요 뭐. 아직 말하면 마시.
4: 니 아직 우리 시행매. 졸었어.
5: 조진이 가져오래. 단식매.
3: 니토 니지타 로토 로지체디 코나 니라다지네 메지 슈방 증무토 교타 메지 러뮤딩토 정당탕 디기기 칸유라 아창장 피에낭토 청농탕 끄둥양 체유지
5: 이 파이다 망하다. 야, 네 그래,
4: 가지라.
5: 아씨, 와, 빨리 막이 묘사할 때를 두고. 아, 제 앰비.
4: 말해, 자체 소주다.
5: 아직 생각이다.
4: 얘랑 시작. 뒤에 그 누구 또 봐요.

0: 야, 됐다.
1: 걔라.
0: 지방마가 홉튼데 사야. 김제하고 햄도. 걔름이 잡라쯤에 줬음기. 랑게 다시 갈게다.
1: 리스, 얘랑 사신지요. 걔라. 근원년년로 교구청 포함해줘. 深圳能信, 토관의청배 등기흐만 봐.
0: 랑게 녀송 토관원로 다시 갈게다. 개세지린 첨년 정부인은 상하이내 근원체도 첨년 당구들이. 디, 망조조, 근원유도 토순시야기. 년도지 땅부지
2: 지풍 지풍스 니 군요시도
3: 상가 나 건강 약국 좀 어쩌셔야 좀
4: 거기서 유 니나로 먹고 좀 어쩌셔야 비
3: 지풍스 유 용보사야 미슈풍도 내가 가라 내가 침배 라질래 망도와
4: 아지 나 한번 쉬다 싶어

0: 남씨 감시하지요에 보다 유후여제 겹라 남씨 감시하지요에 보다 유후여제 겹라
1: 오야 드린 상무 좀 더디 예 켄조다 시그레다야 토다디 계시 시기 중국 인구 섭주 겸예 손자 계란조 보고 시그리 상매 싱그러 봐
2: 시에디도 답대비용 예 부장한 근처 쳐오래
3: 총관이 요마지 장관이 요마지 근처 쳐오래 아 내가 매입체 탄도 상로던 뒤 개인이 총부래 니 지쿵윤에 가
2: 제자 부장한 매는 소화 근처 쳐오래
1: 切上个，两个大鸡蛋而已。切上，切上个，跑过来啊！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上去。切
0: 아. 샤샤. 나 샤야지. 계시 간주로 와고 뭐 돈은 나야 보면다.
1: 어. 라오량. 디테일 섬제 처마리. 용도가 라르 섬주 가르유네. 나주 공립을 쉬죠. 단다라한테서 자기를 찍되다. 초래 갈 성성 가초미도. 단도 시슈네 마츠드윈제 나랑주 보동 교주다니 보동디 디그럽제다 계지생이 총기 수지지 거리. 게 가오 허브지로 봐. 그봐. 마신에 나랑주의 조선스케 다음 해봐.
3: 다디.
1: 결한주로 대비치다. 용도게.
3: 만주 십제 시슈니 두두.
1: 용아. 디오 십제 시슈디 다더 퇴교르샤. 퇴연소는 결한주 다가친 지리. 결한주 김장 자기다 미게 이렇게 내줄 때지. 꾸지 근처 채도 돼. 삼로 통합되게. 결한주 강북 기부진 안 돼야 고두. 마통 대조 나랑주 소르도 개지 체제. 간다 결한주 로캄 소리. 老梁, 용도게.
4: 어.
1: 디테일 심지어 처음하다. 我呀, 계속 결한주 삼차 시대 개면어. 从도 초삼 다가시의. 냐스코 스마셔 아 용도게.
2: 간당한저 강부님이 왜 샹겨지? 뼈스부터가 버서셨는데 과해지.
3: 지바. 딘디기 다치 없이.
1: 시슈네 삼다 그러다. 용도게. 와야 다 테스트. 아마 와라. 다 테스트. 와야.
2: 시디도 되게 여지. 남사보 딘디 과해지.
5: 최장고.
3: 보디 딘디 과해지. 기 다치 없이.
1: 아 조이다.
5: 남설아.
6: 이 여배.
5: 남설아.
3: 아시 한이 간저가 용바.
1: 아 여배.
5: 아샤. 니어 고들 아샤라 캠베토 담물에 미리스기.
1: 저다. 다도 고조이. 예체님 소스데 딱 어디 거기 봐. 오열량간에 마랑 빠라로 식빅 레그데 로브치스기.
5: 암슬라. 히랑 거티르 마톰 예신기. 나레르 도미도. 이네 예삼스던데 나주 시슈네 구지 제반 년제 시슈네 구지 제베 캄베나라 변선기. 시다. 나데 세캄부데 시야샤. 히랑 공부 야고 시나다. 나주 알레파베 대주 준체 차수나 양야 소부야 요시 시슈네 멍미 편진다지 보통 섭취게야시 공부시다 지마 대규다 보통 용라 토지 간지게 카지 지구 하수 요마시베 수다 암선라
3: 와 캉부 딘저스다 저지베
5: 암선라 니에 고되라 시슌게 나주 상마 커섭 제제 댄댄초 보야 용고스기
2: 암라 오스마
7: 암라 나 식비치야다 한 이게 제바 무든유 키난스 공부시다. 캉부시비나 양갸 개구르 봐. 지전 예공세레 남자 도즈라제 윤버라 사투로유.
1: 어. 다그러고. 디 차고르무디 니에토조. 장모 토세 강지 겸여샤. 나랑주 정부님부디게 뎁질러 파베. 테네 겹차소나. 양 뎁질러 추베요제. 정부 김치 전 다그러고.
5: 제잔치. 엄솔라. 나저 하인게 키랑케린초. 디디엔디 저와서 부지리다.

0: 기나소 대피바 그스 쇼약 치도 나즈 심주 제부유 기나소 차다스 치지 제비 루이 가인스는 기나소 니칭 예르바
1: 둘이로라 사체나
0: 니만 우가게 무제 지식하기 용하고약 치도 문우자도 제 대딘제 점유는 시기 키레자도 시투고리 키레키레디스 지급가 자도 치약치도 로구투고리 나도 더담 우린게 수균 고림다 중세 민자외 룩두 편제지 대기 체유 디니 니르자도 진행기 지시 지르다이기 지시디스 니치지 총제 공부지 쇼 실당고지
2: 조리 좀 줘라 시잖아
3: Tere, Mima Nguigang, Shanghai Yala Nguigang, Putung Kuisa la Pueberi. Lugyu Gui Tugu Gintre Ji la, Nga Tumi Nguane Tamse Bia Chungza, Siji Yinsengi. Sa Guo Kongma, Nga Guji Nyamdo, London Geji Nguize Tuiso da Tamse Chiwa Nyozongkang la Chize Chiga Chimbi. Tuiro Jukube Tugi la, Inji Ni Zemling To, San Tungi Chinye Chishu Gui Gekub Jigri. Tuiro Nishube Tugu Ne Su, 伦敦我这牛总行的总体人工我是用这七个处不当切记全用呢增领接力牛总的人工的实行是七个的谈得八度增领托三天给团包的家具顶住伦敦牛总行的用这七个控制系数牛总七个月的谈得这里编作部长给普通的三个推索了土库能给了马来西亚的编作部长给 Pudongi Rengchong Gixigi Tuiso La Tuna Nengi Nguize Dixi Mangu Chigi Gehong Gewe Gungsi Changme Li Jin Chongdu Pudong La Choga Yuzan Pudongi Gezi Nguize Dine Chaje Diwe Kuigi Yuwa Chigu Chuni Rimxin Manzu Rengigi Pudong Gongze Chukiri
4: Nguize Dixi Gyurju Ding Sibdu Tongwa Tang Nguize Gyaki Dangne Chijo Su Gom Jibbe Chito 中国民办安康上海养老安康铁浦西南浦东的南部七八铁陆家嘴安在从东区我是做土不村不堂在国你们天日浦东区三土他们五年级主任照顾平给浦东区测试训练民办安康上海养老安康了属于不来百姓的路线站内替安在来这个你这把切土不村的不切月 普通的预备，根据艰难的研究而为，参加信息库内录的八零七星预备的。

0: 야 미김비 너 공대 보 미부다 너 공가 봐 너 취약스 된 봐 고나 고유코 럭칭이도 럭칭진 제모도 봐서기 야 메니 취퇴시 교부 칭비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 메니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비 십시 뷔치라 겐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서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당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허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허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2: 디링안주 로게바주 함디 아니 렘바 까지 질리나 로리아 볼라 몰라리아 권주네 아니 뇽소 모네데 컨데르도스 다가죠
3: 데 샵샤지 어디 직서도 따로 나는 건데
4: 我是说了那是杨我是说现在连巴的提不住的到底好吗现在的罗家巴子他们还给他俩培养的那是的是韩国的那提不住了不要去打动对对他国都广播节目咱们也杨我是有动那是啊台湾讲的那都亚个茶我当去过的清明了我那能当用手里面都完那是那连巴的给他提不住的还是巴子啥去塞外呢那给他吃个提示的来培养一下那是的是
1: 都很多今年光大了，不然个。那水电电罗家巴都的。我到去那个吃不到个冷饭，听他说，那去那里啊，天个飘雨。制度卡巴，两国结国际，处处接触，处处接。罗家巴车，你到你是自助旅游，吉尔新别普米地通铁，十多差不远别，肯定得了，恰到深圳南美国。 대외 뷰리키 규제 인베 뿌리지 가와탕 쳔미 록바 갸체탕 페체 칸키 강도 견종 렘부 유라 낭레 능투탕 치라 참차 테투 견치 하장 참부유 로게 파트 지알 싱비에 품이 뒤통 지도 카바 레워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지
5: 박바 스주 랑바탕 세크 케바 소기 박베리기 네드 유제 유방 박부 장식 하나 피다 ngay chong ka la phe zi ribi me ba chwe ta tang phe chwe nang cho. Bak zi lun chung tang leng shi tuan ba, bak bo se ke kye ba so ki bak bai ri ki ne tuan la yu fang bak bu zang si khan ni ribi me ba chwe ta tang phe chwe nang cho. Yu fang bak bu zang si khan ki nguyen tu ki jik jie tang, che le mi ne bak bai ri ki ne tuan ka la da kyun chi. Yu fang bak bu zang si khan ni ge yong ki mu ji chanpa shik yinbe, kiran la bak bai ri ki ne tuan yu zi ngay chong ka la phe ni lu chi nang cho la ri mi che chwe tang nyam liyang nang cho. che le ki lak zhe tang,
6: 학상기셰슈 那我文把那文把得不明白说给推书娘子能中起名那位年对他就结果的真书堂了撇的那我文把那武者把能书懂了能出狼把那位你在做余子真书堂那位得当给你了撇的我一路说这天给在这把做五几年他上给写这个语言给个给人不当归那位七句面具约起来春节阳了透过名的了解给其他娘子用这七八零二七三
5: 他的名字归呢李密托当街党十届成立大众提醒李密托编剧前中这首党给用给冲击加拉赞预备母鸡那位地摊的呢偏女点表过年那位内对拉出奇迹不你给那位地摊三万多年三年他是冲击林国小郎爬过从中给你张渴望着两个月估计出击安安安你出三年他是冲击林国小郎爬过从中给你张渴望着两个月估计出击安安安你出

0: Sibon nge, lupu de na, sembaki na, lupu de. Namba nge su, danda si shimba de ne, pyo rangyo zho chwe ten de dan wuyun lianga ta, pyo nung ching nyan zhe le gu nye, nyam du nye rwe, de dan lupu su chi de le zhen, de dan pyo nge shib de zhe, nga li zhan su yunga bian zi yin, nge su de pe ba ka su xio, zhe shi de. Jinyab su Xi Jinping ge, mang yong ge de dan mian na, chao yong ne zhong zhe yong mi si xie da, ren yin de dan ne su su ren yin ya ra lupu si re zhe sum ne xin, nga zhe su su ren yin ge lu sim de dan ta, nga la su yen yun ge, nang mi bin ji ge de dan ta, nga xin, mang yong ge de dan ya donan mang zan na ne, de dan dian pa ta, di ji dian pe kim si zhun yoro, mu du bie zhen nang gu. Tidin nga zhe, pyo dang ge zhong mi mang mian ga ge, bum rang mian ba, ge wan jian la dian di xu yun ne, nam gu nga zhe su yu chul ya, di sun ge mian zhe se ne min du, di sun ge se ri ka, pe zhu mang bu dang bin na di, de dan ya nyo jun ka ri yu me go ro.
1: 跟着收音，你接着给俺们汇报个是哪路？汪杰兰的培养研究生美满门槛，就近参加给博物馆办的培养六千苏里六零入场新旧六面录屏演习。他的培养七所人录录音给给建清华记者，中华苏里六所跌宕妥当欧元天干给委员，中国建军吹哨听作免去跌宕七类欧元天干给委员，中华苏里六所就近建院办的欧元天干给委员，中华苏里六所廿多廿样级别严拉筹备委员。 培养研究生就近六座有委员，中华铁北人心给西面联系七天委员天干给委员，中华苏里六座参与协调委员天干给委员所给联系成员。空间安全所新接任不大，结合给单位团队到七类接种送出他上边缘了。空了培养研究生参与了这个七个人不送不他，中国美丽苏里六座美丽苏里他，免在参与了这个七个人不送不特别紧。 培养研究生美满门槛给安全两天不大，即将面对面部培训，面部列车就固定必上面部所给实际参与托育。同了他同培训，比如苏里六千塔，培训六千苏里六零给培训几件所给实际参与托育。给那个么子？同们给那个的学姐的听上去，所谓出来的闽南给的所谓拆迁，是你们的所谓课个，也如也如主题，但这个场面，这当然就多难难也的。 직숙처럼 주고요 봐. 대단하게 도시 땡으로 주고요. 다들 오늘 배야고를 선물도 다른 배에서 장아서 레전 고모조 공을 야. 남는 게 주대야 류준한 게 도와라. 다 류준 땡이지 아니지 대단 손님 나도 저저 주와라. 다 이내 등산 소주 능주지 가려서나 미카지 양지 대단이야 지 도난나 잡이 깬스 님도 대단이야 샘제 찾아서 님도 다 소주야. 직 속디 좀 마대다. 속은 내 줄이 취취 되면나. 남산 남산지 디숭기다 지 사제리 그러 봐. 디숭이 면세스 님도

0: jizo yonge tsuwe chuze de toro chimbata mi mamu jiga soso sogo de dang di che to tenne di sunge mea ina ya di sunge seju di mamu jiga chu nangyo wara ta ina di chu du zana sentake shenja dikzu meba ina di chu chabata yang na chu ya no che ya ne zui mamu jiga lagyo wara za wata di to la ngon nga zui sabse nangyo ba jiga reisha la ene tangdo de ke seshe shukusa na nga zui di sunge mea tang di sunge saja sengendi 인지기 예예 고저래샤 엔디고라 엔통도디 어디송의 메 디송의 사자생한디 사자 임발라 메 민베 디지고고요라
1: 도시지
0: 도시지 디 인지기 디 카 야고지 예능교데 개침을샤 간산 핑서 춤레들라 중계 망부지게 메다 사자고 드리체 네주 망부지를 허도와 디도라 섭세낭 타이나 믹스에게 네드토라 미카질라 디쳐고요라 나도 좀래도 나가 팅성 망도 망도고요라 다 디토라 믹스에게 미카직다 믹스에게 네드토라 테니 쳐고요라 다 디 믹스에게 미칸스나 페나 겐근 남주 사자 망고 쳐미도 봐 나도 사자 통조 쳐체 속부 추주 해장매 겸라 나도 디송게 사자 디도 커서 나나 드고요 다 야나 집어 충두 나도 미겐능 신기 남중의 세력 동조 망부 최미도 붙어서 양 부글에야 디송 매티주 제베나 세력도 튐베 매티주 디송 사자티주 제베나 부구 차롱토라 팬다요라 다 동조 토라 지데 단니의 숨네 가르스만 안주 남주 구속 대당 민바 속부 조부잠 민바 동조라 남중의 세력 대제 최비 제고게 안주 속벽게 디 초년다 대당토라 딱다 커서 미용게 급데 리수군 사제디스 최난나 배제디 슈안디게 누베 디스 퉁거데 레알 어디 레마시 안주 미창마 디송게 디 최고가 생 녜바요마
2: 됐게 마세요 다소나 다 게나솜 다라리 다 디송게 멘세스 디송게 사제도소 조지 커서지 여발라 이딘디 텐상게 안주 소베 군지다 띄운제 소미나게나 지 커서레 tā tīsūngi mēnzē tūsō chūyā kīyā tā chīk tūyīn rīchī kēnā kārāsī nēn tūyīn
0: pēnā ngā dzū sōgwē nānglā kā chīk mētāng mē nē dzū yungi yō rāl tā pēnā mē thāma yē tsā lōng tsā tū tsā nā jā gā gyū nyūng shā tā gāi nyūng tā shā nā nyūng tā shā yā nā wī sēng sū sī kī rā o tī zē nyūng tā tsī tū tsā nā tē nē pēyā chē tī kū kāsab jā gu yō rāl o tī tū lā ngā dzū tī kāsab jī kē tū yō nā yā gu yō rā tā yī nē tī kāsab jī tū tsā nā yīn jī kī sōbō chīrāngi nētā tī hā kōbē mōngshī tōla chīliā kī mēmbā yōngi yāngā chīliā kī tsūchū kī kēchīyā tōngzū tōbdōngi wōla chūyabā māntuā kāngchūngi mēntiñda chūyabā yīnā ngā tsū tsāngmā rāngmū kī chūyabā yīnā kā chī cēliā kēyabā khuñchā yōngi tōwa bēnā kāi sōn yī māng chāngdā tāgdā dēgī mā rī nā tā kāi tā sīngiñ ngā tsū tsūchū tī kī māng chāngdā yāngā kōlā yā tūgī nē tsū dēn yuwa rī 칸사나 당념지 고기여라 다데 고이도잖아 진네 나저 네다데 멤버다 체력에 수주기 개전다 통조를 치버다 니네 망강라 피에체 멤디 덕제 된게 나네 차랑 덕제 차네 치랑 크게 용차도 가득 커서 제고과 오 진짜지 나나 해 야부여르선도
2: 난 넘겨 나중에 찾아면 넘겨다 견라선선 난 소위 초자 나저 지 초중 만담 봐 봐 초주 가에 이네지 수치다 위생소스 녀석 주여 봐. 근데 만담이 되 있나? 아니 지 대표서 담을 송 줘. 근데 근데 뭐야? 저 소유 저자 수치든 저 이제 만담이 근데 사고 저 그러면. 그건 너무 좋지 하루 여러분.
0: 다 네, 뒤 간저 속에 나라 수치든 간저라 미스간저 수 촌에 제불라 수 뒤 수주기 리 치와 숨당 충의 숨스기와래. 충의 숨낭라 안데 위생소스기라라. 와 수주 뒤뒤게 위생소 지중성 위생소의 수용성 위생소서도서 카니르이거라. 어도서 마당면은 테네 메당변 녀저고 고라 내다 메다오 통이어라. 배낭 아주 충도서는 해서 다 팅선 미 뉴뉴라 나만 아주 나래 용료의 충도서는 간서나 위생소 A의 D승인 좀 뉴차베 좀 예망증스. 공문 믹지염 해도 안 된다. 어 통조상에는 위생소 A의 D층도 kāsab chāna tēn dhīw yuwarī. Tā pēnā tīngsā, tā ngāma yīnā chūvē chūcē māwā yīndyū zhīnā mī māngwā chīk tīngshū chīk duwarā kāngsā sōngchā sībē nāzā sīngā chīk duwarā. Tā tī kāngsā nā ngā chū jāgā yūdī nyūng chābīyā jēngi tēnī 디 땅게 마레

0: 아 티인도잖아 빙슈스 송다 세대 나자 요면은 망강라 피체 자가 주더 주서수 수요창고다 되게 쓰이체 괜히 계란나라 등기 요면 레알 어떻게 쓰여요래 디멤베야 수주 산다 비즈 산는 아주 우선수 비스기라래 비기 수주산 요면은 케이나라 보도 튕예 제일 마주예 어르 어 딘데산
1: 튕예 자가 좀 쿠양스
0: 어 쿠양 도장 쿠양 딘데르 망간 페이브나 오 비 카지 우선수 비 커서 지그다 오 딘데산 안조 네다다 뜀모체 통도 창만 안조 망간라 태아베는 창마 커서 지에 요아라 망간 차난 득제 창 커서 지에 요
1: 아란조 소여줄이야 다샤다 마르다도 소사야 마부르 봐 딘디 카지 지 옵제게 되게 망자 소 옵제게 마세비나 위생수 커서지 땡 말해 디 카르 얘기나 위생수
0: 데데라 다 땅에 슈근데 위생수를 디요아라 수준나라 看你有这种性维生素是呢，维生素 A 的 D 的 E 是那么多了，直接咱们这种性维生素是，忙起来用功的，俺做说不让给双脚切吧，咱没用别，俺做麻的下的时间，俺做那吃一个就难了，同做忙不要的。但俺的水边蔬菜难了，现在俺做水溶性维生素是维生素 C 的 B 的。 비주 위생소스는 어떻게 망치에 채약난을 요하래 자오다 통소 난조 양대 난조 다 딩사 주변 추쟁원은 매당원 내조 요하 말해 다행히 칼라 최당토를 마시하는 난조 딱바도 표현라 누리 망무치 카 딱바 샤를 가오는 도와 어떻게 채야 되게 샤를 가오 되게 위생소 지중심수 위생소 내스게 디이더 이이더 생양도 좀 용마 자오치야

디가르니 야즈인비에 피에게게 튠섬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에게게 도시 사바 라다르 체비 뷰지에 네그토리 사드 벤저로 피에게 동위 문규 규드규로 슝는 개비 변정 사비 지도 点비 피에게 주진 订阅帖 겐강 기멍시 등부 주바타 사드 겐강 불류 초두 성종의 슝는 개미 계급이 겐감 시에비에 토가 서준 제주로 슝는 겜유 변종 사비에 탄삼 도띵타 허신 사띵기 지지 르양 주여티에 조용리 탄삼 띵링타 탄삼 사띵 탄삼 타게지기 누가 제지를 당리 계급이 타띵 타다라 문수기에 라린 뼈둥기 조두 후다 제유 베베 뒤르 사바두 양주 렘부 사바라 슈 여기 미리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드르사비 방기 표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비 시린 지도지 点비 지조 링루기 표정 사바 듄지 메더 후다 제규이

0: lingwa da jeng hangwa di ba la da am la le phewe yin na khona ni sem ba ga wo yong ba ma ze bu nian gua yue ben neng xi sem su yong bu de wa
1: hob ji ge ba tang na ju ten ba na gan bu so gi na gong de bu mie ji yue fa na da na wei su ju kan la phe da wen ju gi ji che le ri mi xi che da nyam lin nang zo la gu ni la wo ji mu de la nian ze gi su na le chue wei de dang xi qing ye na wa na su dong wa tang si zhu lang ba na wa wu zhi zha ba so gi na wa de bu mie ji na da na wei su ju kan la phe da 원투기직제다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양재호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자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추
2: 스몰인제 공감상 남블인제 소영어균시 남시군대리 천생세나오레 토제나 쇼인 테리니 퇴제니르시 난키 치와캉 시버디인 퇴제디 심베 제소 랑종네 예롱상부주 쿠타 셔규 키산에 카라 퇴제 림신 파르조와탕 셔규 법제티 망루주구여 베나 마오니 솜제 랑종네 위샤르규 키산에 카라 셔규 양세법규린도 태양 도공랑종네 닝지탕 로게 로규 시제 로규라 남팀네 차밤 강충화법규 태낭네 닝치 서브마사라 차분 징화법규 태민키산의 망치워르소 진부망부코규 선인님은 닝지탕 로게 로규 시제 로규라 차밤 강충화법규 사즈카지라 차밤 강징화법규 태낭네 매도키 서브마사라 차부치워법규 사세 청규 탄셔규 로게 의규 탄셔규 낙추 셔규 참두 청규 제라 남팀네 차밤 강심심법규 태민 계산에 갈라조 진부망부 거규 퇴통 낙주탕 어리 시제노규 탄 호규라 사고치워 진부 추우네 뒤는 바르게규 예롱장부규 그타 참두 규라 퇴롱 진부 시예윤게규 샤야 마오닌 지린 참두 넣고 망치와 저유 넣고 하세 넣고 망치와 콩가르 난가르지 넣고 제라 메소리 바송바르 리뷰바타 메듀닝가 중치와 하바르 토시지 후주 피베 피민키 넣고 망치와 메듀닝가 치웨 메듀 원고 제도 테랴 토나난괴 샴리아 십테몬데 카지 스로나 쳔괜취라 팀부망부코네 짐시남 팁규 저장창 중지년이 스투파르 Tundubla Timbu Mambukorju, Chodang Tang Chunen Sosun Pada Sumtub Zeranam Tangju, Chodang Tang Jujinen Sanga Pada Kambara Timbu Mambukone Rimshinam Tibju, Chodang Tang Sumne Jogye Pada Sagaranam Tang Ne Rimshin Timbu Mambukorju, Chodang Tang Nine Jugu Pada Nedong Chula Timbu Mambukone Rimshinam Tibju, Chodang Tang Junen Sotu Pada 中间了南唐的人民先南提不久车当场初年你设计拍了空格了真不满不可的人民先差不什么人不久车当场九年你生意拍了没到了差不冲啊不久车当场就见年你设计拍了囊中了真不满不可的人民先差不什么人不久车当场九年你生意拍了 Kharub chui la jimbu mambu khor yu chodang chang chu nian yi sadu pada. Markham la jimbu mambu khor yu chodang chang sum nian yi sengi pada. Jonda la jimbu mambu khor yu chodang chang si nian yi sengi pada. Sirni chui la nam thang ni rimshin jimbu mambu khor yu chodang chang sum nian yi dung pada. Nima la nam thang yu chodang chang jing nian yi sengi pada. 所中了真不忙不可的人心看不起来不久车当唱来过年就让我拍了嘎中了南唐就车当唱来过年就拍了给给了南唐就车当唱来过给俺年就拍了所请了南唐就车当唱来过给俺年就拍了陈冠去了真不忙不可的人心南唐就车当唱就几年你四处拍了 Shamla, yu gwar zin zhong kuyu kiye nam xing wad shu gu yin. Bodalara, chenpu mambu kone rimxin nam tibkyu, chetang chang chuk jine ni sichu pa ra.

0: 무튼에 개낭 총계를 가지게 냄새인 건데 쓰러나. 주도 정면지 칸키 로드 슈구인 선인의 편의 시비에 최초 제사바상 제조음 다가르게 중추 삼이 최진 자둔 저러세르 투다남제 야르수 컨준다르립 나도 진심 코로 치루룽 진 코로 세모티브시 치 샬로탕 혼노 규라 체진 코로 노장탕 창세르 쿠유투 체롱 당시 쿠샤 스몰 힌게 남시원의 슈차르
1: 디딩 안주 로게바드 함디 아니 레바 까지 질린 알로리아 볼라 몰라리아 권주네 아니 명소 모네데 컨데르도스 다가죠
2: 데 샵샤지 어디 직서도 따로 나는 건데
3: 겨우 슈슈도와라
2: 나세
3: 양우 슈슈도
2: 저는 레바데 피부도 왜
3: 다디 하고 마셔봐
2: 디 로게바드 함 아니 기라리아 피아이 나세
3: 나세
4: 한국디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2: 네네
4: 파과도 공부지 되잖아요 양모시오도
2: 네네
4: 아 대회장아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지면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와
2: 다치나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4: 아래 빠도 사직 사베니
2: 다 기란 체가 틱스들레 부야이 기란
4: 네네네
5: 너 한국디냐 건달람사고 나시텐덴 로지바도
2: 어디 기란가 추브다가 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대가 부위
6: 지도 카바 네거지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7: 타이디숑 로살베 힘팝치고 타이디숑 집에 탐카지라 거르국치고 불레트르게 미가 지신 군디 티웨디 카잔의 체가 유베 강조 시바르 히듀 거스슈 타이디숑 로살베 라다
8: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저주르 지알 심베 품이 대통티 습토 참부 유베 군디 디라 캬토 심제낭 미구 Tewe Buli Ki Gyuji Yinbe Buri Jigao Tang Tsui Milokba Gyache Tang Pheche Kangki Gangdu Kyunshung Lienbu Yu La Nangle Nungtu Tang Chila Chamcha Tietu Kyunchi Hajang Chambu Yu Loge Parchu Jiyar Singbe Pumi Dutung
9: Jidu Kabar Lienwa Ye Guji Chu Chu Jik Chu Chu Chu Ji
7: Taidi Xiong Lo Sarbe Rinpap Chigo Taidi Xiong Chibe Lang Kaji La Gwar Gubji Gobu Le Jumgu Miga Jinshin Kundu Tiwe Di
10: 卡扎的切卡鱼别康州西北皮丢更是凶泰迪熊罗萨贝拉达明了大街前年明年给年个列车毕竟避免堂铁位人行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堂迎通参在娘这期明了街这级别西心起过比喻音明了大街前在明年一年团委员线图了坑穷给我们着迷思 毕竟避免堂铁位人行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给按照苏德给面具起的三十多月经开连邦电绝缘的堂米兔脏西木久子玉普尼东瓦王子娘苏借玉开西给让米日不借七八堂米三不米通瓦米就团吧米干不说给年团月子毕竟避免堂铁位人行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堂我要了卡巴堂 从刚能力片给观众人就人民大街堂人民娘们能小别过年批巴的歌手秀三年他是创给林国的小人爬过从中给年长陆地卡巴的烈火也估计初期啊啊啊你出即顿松也咕咕咕顿啊你出

0: 텐상게 아주 소외 군지다 뛰는지 소민나게나 즉 가소래 단 디송게 면제도서 주야기에다 즉 교인지 게나 갈 수 있는 도에
1: 그러나 아주 소외 나라 카직 매당 면에 주용이요 잘 답변아 미타마 예저 롱서도잖아 자가 교뉴샤다 가뉴차샤 나뉴차샤 야나 위생수 시그라 어디제 뉴차 시리잖아 테네 대제디 부커서 자고요 잘 어디 돌아 아주 디 커섭이 개트는 야부여라 다 이내 디 커섭 균두잖아 인지기 소보 치랑게 내다티 하고베 멍시토라 칠야게 멤버네네 양나 칠야게 수주기 개진 돈주 접든 거 원래 최범만도 근중게 면한테 최범이나 나주 창마 장묘의 최범이나 카지 칠레 개바 군데 용도 변나가이 수안이 망창나 딱다 되게 말해 나다 가이다 쓰는 아주 추주도 이제 망창에 양 콜라에 두고 내주 대연요래 칸사나 땅염지 고기요라 다데 고이도잖아 진네 아주 내다데 멤버다 칠레게 수주기 개전다 통조를 치버다 니네 망강라 피에체 멤디 덕제 된게 나네 차랑 덕제 차네 치랑 그게 용차도 가득 커서 제고과 오 진짜지 나나 해 야부 열었어도
0: 난 넘겨 안 쓰면 내 차잡이나 넘겨 다 걔나 쓰면서 난 소외 초자 먼저 지 초주 만담 봐 봐 초주 가에 이내지 수주다 위생소 쓰면서 주로 열어 봐 근데 만담이 되 있나 아니 지 대비서 담을 쓰면 봐 근데 내 넘겨 안 써 소외 초자 수주 된 저지 이제 만담데 근데 사고 없이 그러면 수고 넘줄 잘해 여러분
1: that ne di ngazu sogwe nang la chu ju di ngazu la mis gan de chu chone che bu la chu di chu ju gi ri che wa sum dang chung a sum sig wa re chung a sum nang la an de wi sen su sig ra la wa chu ju ju de ge wi sen su zhi rong xing wi sen su de shui rong xing wi sen su so du se ka ni le yi ge wa re wo de zu ma dang me na te ne me dang be nie zu ge wo le ne da me da wo teng yi wa re be na ngazu chung de zu na 그래서 다 팅선 미 뉴뉴라 너무 안 좋은 아래 용료에 충돌잖아. 간선아 위생소 A의 D승인 좀 뉴차베 좀 예망증스. 공문 믹지에 해도 안 된다. 어 전조상에는 위생소 A의 D층도 커섭잖아. 전 주요래. 답변아 팅선 답 너무 있는 수외 주제 마보 인류잖아. 미망어 즉 빙수직도라. 간사 송타 세베 나자승인지 되고도 다디 칸스는 아주 자기 주데 뉴 차비에 젠게 테니 디덩게 마레 다디 인도잖아 빙슈스 송다 세데 나자 요면은 망강라 피체 자기 주데 주서수 수 창괴다 되게 시체 테니 계란나라 덩게 요면 레알 오 되게 시여요레 디 멤버야 수주 상다 비스 상나 아주 우선수 비스 그라레 비기 수주 상 뉴면은 케이나라 보도 튜예 제일 마주예 어디 어디인데 산 튜면
0: 내가 지금 쿠이양스
1: 어 쿠이양 도장 쿠이양 딘데르 망간 편이나 어 비 카지 무슨소 비 커서 지기죠 어 딘데 산 안주 내다다 튜모제 통도 창만 안주 망간라 태아베는 창마 커서 지예 요아라 망간 차난 덕제 찬 커서 지예 요
0: 안주 소외 줄이야 다 샤다 마르다도 소사야 마부르 봐 딘데 카지 지 옹업제게 되게 망자서 옹업제들이 마세비나 위생수 가서지 땡 말해 티 가르잖아 위생수
1: 제제라 다 땅에 쉬는데 위생수를 티여라 수준나라 카니요 지중심 위생수스나 위생수 A의 D의 E승인도라 디제 상마 지중심 위생수세 망제 용공디 나조 소고랑게 쌍저 제바 좀 메인베 나조 마다 샤다 승인노조나 치게 주나라 통조 망부여라 다 안다 슈베 수차에 나라 해나조 수중심 위생소스 위생소 C의 B의 B조 위생소스 어 되게 망체 체약 나라 요라 자오다 통조 나조 양데 나조 다 팅사 추외 추쟁원은 매다원 내조 요아 말이 다이네 칼라 최당 돌 마셔는 아주 딱바도 벌라 누리 마모치 카직 딱바 샤라 가오는도
0: 어제다
1: 어디 쳐야 되게 샤라 가오 되게 위생수 지중심수 위생수 데스게 디드 이드 생연도 좀 용 맞아오체 그냥 용차 수중심 위생수 위생수 C의 B조 위생수 생연 어디에 용들어 다양 카직 샤지에 추고면 수자 고제 추고래 수자 나는 유배 B의 C의 중고요래 다이나 체랑라 야나 A의 D승인데 지중심 용예 되게 용차네 해 언니 저디게 러요래
0: 다 샤라 아직 돈좀 쉬어야 돼 계속
1: 돈좀 쉬면 돼 차다 먼저 미승인데 왕변나라 치다 영양소스요래 디나라 지중심 위생소 수중심 위생소 지거게 좀 넘게 좀 세약

0: 아, 티나소. 느끼라리아 대가 뷰비.
1: 지도 카바라 네고르게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2: 야미 김비 너콩 디부 미프타. 고나 고유코 소기. 야메니 춘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3: 칭비 당니 나녜 디당키 체레 셴슈 디네 시인라. 개용키 규제 총다 시갸인. 편종수 로주연키 총강 인베 체인베. 토로 대표 이치 낭초.
2: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키 치와라키 유베 야메 나츠주시 시인.
3: 지신키 닌주 장례 주베 면주티. 수푸르나 숙탕. 쇼르균 강야 메베 토니. 구니키 너콩 상토. 원튼키 릉교 탑랑키 면추. 너콩키 자와르게네. 네 년체 시투라. 면주키 규심낭. 급야 메구라. 너콩라 심피 중미구탕. 너콩라 샥주 양치 메구베. 대신 잠배 고네. 네 년체 시투. 체력탕 튼배 고네. 너콩라 장저 체디. 네부탕 년체 키 너니 장세 체네. 야메 겐배 고나와탕. 구유콩 워서키 너콩 메데 워나초 용유 차기 용토. 칭비 당토 페탕. 리미토 칭비 루면추 냠린탕. 리미토 나동 푸니 냠린 체초베. 야메 니츠 튼치. 교부 칭비 당토 페탕. 윤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야메 겐베 나가부탕 너추슈루와 지소르냔바 고나와 구유코와 소키 네달라 미세키 편유된유 타세산에 타선양젠람 후캉면캉 네드부 서베카주 칭비 당총캉 카바앙차 레워게 구치 추숨구구 구추숨 시지산에 시지숨주지쿠 짜디기람 람시도케 샹외기 루무체 디쿠카츠 칭비 당 나녜 메제 총강 카방자 레워게 구니 게든 레워게 시 레워레워 로게산에 로고 총기 네동추 권불람 로게 루충 당부 카츠 칭비 당 총강 카방자 레워게 구숨 듄아니 레워 게 구구
4: 심심부디 가리침을
5: 빨라 네 마 슈르구이다 빨라 기랑게 마디 렘바 가리임지 티브난다
4: 마디 심심부제 장장경제 데데 외세 마리
5: 외세 마라리 빨라 빨라 기랑 신난다 디나리아 뻬레기 셰세지베 신마체 던도 지마 장장경 이브마체 지마라리아 유베 치심스도아
4: 외세 마디 로니 슐라도 침베 내 반닝 버치 무메리네 슈샤락 데스베 마디 문에 와
5: 세세지베 튼제 인자 튼제 소제기 차게 이네자 튼제기 토다미 이네자 침베다 미자웨 냄부시어리
6: 외세마 세세지베 당장지마
7: 누구디그 우연 행강 잠기 외세르 마르 딥송캉 허가 총계를 총세가 고다 안게바 외세르 마르 딥송캉
2: 야미 김비 너콩 디부 미프타 너콩 가봐 너추 약수 된바 고나 고유코 로칭이드 로스 직진 제모도 와서기 야메니 추튼시 교부 칭비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주레 주비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주 너콩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낭 갑야미 고비탕 너콩라 폭도 미비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3: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셰브슈 유비 셰브슈 뷰치라 게린유 카바앙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 총기 니동치 권불람 로고 루충 당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8: 타이디숑 로살베 힘펍치고 타이디숑 치벤 한카치라 고르쿠치고 불레쥬미그 미가 지신 군두 티웨디 카장의 체가 유비 강조 시발 피규 그스슈 타이디숑 로살베 락다
3: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지주류 지알싱비 품위 디통티 습토 참부 유비 군두 디라 캬토 심제낭미구 대외 뷰리키 규지 인비 뿌리 지가와탕 최미록바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샤나마타 조리 조치 모제타 신도 오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차바 수치 뇨부용 나무 사투 서동 초등로 지송키 능민 디탄로 송접치

대양 롱우 동주르 찍타 칭가동 공기 동주 뒤럽스 지메딩 통마라표 콘솔로 초도 멤버트 저규 자우베 데르모 슈자 체우베 슈송 체마데유 점린 토알라 데브자 리멘자와 치치파 유지 소더 점이나 좋다 수봉 치충 지리 유티 카지 수충이야 소초제기 진행 양 카지 소득 체크하라 동자치 커인기 처리 대조로 점린 토기 송예 치슈기 고전 원 유주 체우베 라고에타 찾아내 추르가오베 소자타 추접하라타 정중 대외베 우고타 주세 차괴 대신 새 고래토 수봉 치슈기 나무 차지에 파라

0: 속자 신수의 규림니
1: 당이 팅이 매봐라 내라 피부해 기타 체우 소라 레가르니 크인수 띵고 자교로 창오베 냐진송라 창초베 캔와치시 소라 레가르기 새 즐겁 내라 피부해 Germany, Shenso Chojeki, Hozudi Yimbe, Setsu Kupsu, Kemur Suntu.

라그웨니 도비쇼타 로도키 전다이 웬야 가유기 점 이사조 카드 캐비 라그웨초 지구 체부시 체미시 게니 넘시 교도기 지비 관주의 초대 그라 도나 동시비 가인데 동부자라 다와마세 추궁 조견다스 다만 루쇼 로동 추고르기야 관주로 진행했습니다

테나 카잉기 똥제 테조 모두 다르신 게 둘이 님바 메메시 콘조니 남파 지역엔기 라마와 티제라 전중 감난기 빠제 체우게 속사태야시 콘조 수고련타 워시 차드 총원스 좋아지시 아버지가 고마다 아버지 출리 예초 대신 뉴질랜드 소수야 콘조 소년 토기 콘조 터진 감세 잠기린젠 양사로 로스 창자시 교수직 코나라 고장경찰 콘조니 루피아주 치면 창조 회의기 초제 치슈디 처큐지 처큐니 롱우치 손동 콘도 동마라 퇴신 소네기 검조 정신 시도 상황에 초제 시시 대쇼소나 미니 잠심싱 너고니에서 대니 야젠 체부시 여티 초대요 남기네 총을소 폼비 지류 욕조 이 호세 공도 동원에 이거 퇴도 제교니 제라 센수 퇴원비에 치르시 이바타

로컵 나세 지마탕 제탕 창초기 모제제 창마타 샘젠 티수 년토기 기다 도슈트 로저기 처지이나 동차 제우 센트바 시계 테니 오베 초시

타유 우베직 니길 하유바타 망치와 캐장앙 초비 체트 소제시시 모든 소자 총재타 체리 마부시니 우베무의 계유기 지타 더부시 우베 쇼베 징제라 미치 차시 좀 세바타 민이베 통조르 사부이 Lügi namba chinja yinru, tsangmara, nongara dienbi, chudotla, marzun chiebe, dermu dienbi, dumje chuegi, yangzitishi.

오분이 센트럭이 뜸지시 임베 센도기 미시에 미바 하장기 사부대 제몬 힌자 뒤조야 소자 충주자 녀도 텔레 콘서로 손에 길에지 표송 주고 있듯이

호화 첨부 대기야 토지 오버카지기 니모야 소자신 수위 우베 추즈레르 동미 시주이 유제 토에 불교치나 퇴송 파르부 고메 초메 용치 테나 우베 세 최더미 젠더 체오시시 우베니 정중 캄나 뇨함 체오에 동지시

테니 고규르 체외 센드에 라마라와시제라 세발히오베 동지시간시 테니 큰이기 원두르베 콘도이나 남시 교도기 뉴스 티브겐티야시 도대체 미직

테니 차차시 차차니 세 콜레딩도 소화기에 타바라 롱 치와지가 데스바타 콜로 용수 직 10주산 차저니 점리그 유주 칸사라 캡이시 차제 포르교 지제 추저제르 동미 숨게 셈베 포르제 할레 항상 것이 차제가 장기 처주 소지 소자시에 숨이 대난에 차자 데르부제니 수포 체쉐타 포르제 뉴쉐기 차제 리시시 차게 데르부제니 초고로 숨겹 간에 집아타 챕지도 체조나 초주 당에 고대 체주게 인지 체조 남 체불리디 차파메 권조로 포르제타 세 최단럽기 다완이 르티 체조기 차네 카 체친네 치르 로미 차제 미신이 미지기 뜻 계산 위에 가라 류슈타 우다야 할리고시 차제 니에 따라 추수 출하진 세 추어와라

0: 파랑기 라마르와 시기메 차네 차제 네라 케브 믹스 총총야 땡게 체토 한제 우동소자 총리 지수 체조로 가보게 차제 카이소 땡고르 제바
1: 세츠웨 그급 30시 레규 제고치

고급 레마트사 자제 추수제라 동미 숨제 이뉴제 토네 체마라 토르버치 초고초 순 토미기 가즈케 소자신 순 토미라 잔 보통 소자 총리 표비에 자제 지우리 쓰기 요새 땡길이 제 건조니 큰 이기 라마라와 깨자 제대로 교시 요새 교수 토네 여와 자르디 데르마트사 덥슈키 데랑아 체리시 쓰 다리 라리아 자제 세 쓰기리 쭉쭉

0: 페잉기 뇨감 치우 세 쪽에 지기면 왜네
1: 마시 차르니 돔지 시예야 치료정 좀 감소 컨저로 너르미시 진예 럽 하지 버체시 지르 고메 로럽 시브네 고제 파라 멜린 창메 쿠토 지차라 차자 자메도 교스 롱도 교원이 쇠보로 초토가 쏠라야 최강 사바 최신 단다 장내 초로 조세티 점리기 쓰고 있다기 덤니하 인베 교직하지 장나 포르네 내부 제토덤에 대단 뒤송 손에 가고 돌라 퍼바다 연구이 태바티 거리 시비 찾아라 차츠나 쏘라 토게 차고 마시시 미지기래

차전이 세수겐 톱첸시시 왠야 대제 대엠비 동지 대조리야 미리기 숨겹 제국 대야 장례 모규기 모제 그연네 야마순기 차나 유티 어부지게 태버 체외 탐구에 말하고 Rengjung kamgi bazai dianbe lamarwa cui sunyan tongi yi. Lamarwa te zoro so chokwa na chebe. Jensen choya tarba mito. Kandara lagu temna lamsen sakyan yi.

0: 고귤 기르중 감수 장례 대비 소대 참어마부 소화를 주십니다. 대귤 기 추균 중에 나누나 해주 장난나 큐모머인 비 미제지 콘도 취게 대양 라라라 가진 친구인지 보는 대신 가식니 도주류 개비 제야 최캠 그동 카지기 조제 조유티 무슨 춤에 따고 소토기 테나 코즈니 정중 감난기
1: 요함 젠기 소샤 갱갱시
0: 테야 손에게 체도 건조가 넘지 제괴 지리 왕시 원도 초기에 손에 터지기 미남 할에 항상 주고 대회 코즈니 기가 많아 난기 초제 계지시 인디 리큐 정보라 천진 체내 정중 코리오기 약차외 동염 빈손타 송겹 체내 관제 정중 감기 손에 충이 되네 모자라 체외 최소기 등규 좀타 좀이 소자 테니 자메 사조 칸세 갸즈 잠토 케비유지 케 오소타 모차로베 코리 자줄레 할레 항상 좋으시게 테니 큐버시 교계 시그 잠시 교계 강바라 깨모 유엘라 쇼송 그리젤라 미 숨잠시

0: 미리깅에 바라도 체마라 자주 뵈네. 이걸 왕후의 철인들이나 숨겹친 쇼제 나밤 주변
1: 세수겐타
0: 거의 다도 송겐기 마르시젠 체리디소로 최고 대규점 게마제 고조야 동자 체체외 동자라 교화시 대단히 지수 예로우에
1: 세 최근시 임에
0: 왠야 대단하야 조주 매비 지구 최신데 대야 남시 교도래 퇴매 휴경에 맞다 되네 콜리시비의 대적이 참고로 삼희제 바라 진행도 되신데 장내 캐롬 휴조와 마세 더동 도놈 갸즈 난 사고에 방소제 유제기 대적이 계급 폐교로 휴경 참신 소식
1: 동자 체육에 큰 일이 세 최근시 임에 보냈네
0: 대표님, 기회 세 군에 출 매도 미중 조지식.
2: 관제 미세기 재능시나 대니 시에남 미출 교회에 대무 체대
3: 소사 시에나 과메 초메기 제구의 지능.
2: 대행 제메 시베 메로그리 세남 바제 대비 소사 시에바 제비 시주인.

0: 빨라 적진디가 르무디 가제
1: 아 디에 어구식 부초 서시다 서싱글라 기라자 신게나 내가 제가 주지식 오래 되니 전부 되어였다 야 지금 담시
0: 阿弟宝，这些龙年的我那点心不多，你能拿来点心单去，我那年节了，咱就让俺做撇着啊。
2: 俺家属，看上去可累死些。啥天下，可哪要这么多？马姐，过来看咱。 사스톰도 어야 달려가 주위
0: 도스구다 우나 몽디 제 그제제
2: 아
0: 우나 시비 튼샤
2: 어 제도 존자 치프시 야후세베 다시
3: 가리소시 빨라

0: 呀，沈哥，沈哥，让开解锁，给我这些肉碎去，捏点点。
1: 电话。
0: 操，是不是狗逼？大哥这小事，
1: 你哪子的多肉搞不洗不清楚，再配些多肉透明度。
2: 杨三叔，书记了，他的玉溪呢？你最小子，但那他的存在元素多么多？解决面他当过其他多，创造个些你最怎么解决其他多事情？
3: 这都在重庆那天妹妹可对住着。
4: 目前呢，天天去住卡吉里时，一年往这住个给哈巴业者，人家要么多，莫扎元小子，倒是两把事情。年前呢，三叔那么冷酷烈时，
3: 这所有面子感激杨年有嘛的？多谢明明，上个冷山莫只三姐往这住个岁节。昂堂不得啊，解决面解脱不起。Yes。
2: 沈哥，沈哥，多留心啊！你解决面抑郁。
5: 你们的定真错了，我三姐的感情情不渝。三弟迷茫个，但给物质我，人你给来了准备，六百年了点子，毛红白点点，从我记不起街头的生计。
0: 爹对的，你吃下去啊。
5: Less。
0: 忙出把路给不啦
5: ？Less less。
0: 也没事的，阿姐。一个要媳妇吃多啊！呀，一个速递洗下去吃啊
5: ！Less。
3: 路程出看不上。
6: 熟悉点了，
7: 熟悉点了，
6: 看不
3: 上。这里肯定熟悉。
0: 这里我熟悉，其实熟不熟了，你也直接进吃啥去好主意。就错，您这地俺最没钱为那些呢，天气学习，就做您白个不了，俺最难保了，真叫求我妈谁了？俺最看完了，给人徒步我妈谁？平面忙些，您这钱不得啊？东岸一家村呐，碰不到钱要妈谁？中午三不五你别急了，您这节真挣扎下的，俺最平面的看完，给人徒步钱都谁了？俺最说话给不是给徒步钱都谁？没看几个。你这个结晶的，卡车那个结晶大，绕环个结晶，后面个结晶了，我进去我是，我这点子参谋弄出是，俺这吃炸一个站，老总整着做，你这结晶吃炸其他的，没提完忙完，你这结晶老总大，给我两百切出去了，后面提完忙完，结果军机冷弄个假照的到呢，你这让我给冷铺决定。错啊！给不是街头局，街头局。
8: 杨总总，
9: 杨总总。
10: 哦，克里娜啊。
11: 啊。麦吉克了，
10: 那
11: 谁的？啊。麦吉克了，品种蘑菇做别见了，亚杰皮里芒索给各所大家表托不下。拉巴多，擦巴托了。皮里芒索玉米，金锥麻辣，金锥妹妹是比我是贵些。
10: 金锥妹妹啦？
11: 嗯，他妈是比我是啊。
10: 热带糖多，明文白年个明用是哪样是？咱家人路个叫表切呗，卡车人路吧用些个，刚做呢最细碎些。俺做金锥麻七十八切呢，配上咱几个人安心个样是。
11: 你最听这的细节。莫就好了，这两个卡地肯定是家能走呢。
10: 哦，同家伙，我们说不定，咱出生用对就不要是。俺做朋友喜欢金州糖土买吧，朋友给，这些套了，干不，点不做土的。到了头你先拿手机，卡债不得做人眼，做不久就要嘛的。热的，全新大气那些呢，贫穷的啥也吃不到，连最牛心吃不的。地干了拍卖，搁不得酒店嘛，吃不起。家头吃饭嘛，都吃不见饭。没学个大雅民族，这些年中央某位的年轻朋友，派了本地当局让我学兵。
11: 카드업된 주 고요. 자원이 좁통 말이. 예 니수 미마라 야고 시기 유매디. 뒤쪽에 양탁배 레스게 버리라. 별이 망소수 레디. 통통리.
6: 다 그래. 소등라. 어제 걸라. 제가 니 신내 배수고.
2: 고려라. 우디라 감사. 우디라 감사. 감사.
7: 우디라 감사.
2: 우디라 감사.
6: 갈래 가서.
2: 피해도.
6: 용아.
2: 술래 가는 피해도.
6: 내제 자기 도대체 참급제시다시. 이 내중래 가서 거치거로. 좋아라. 제가 그 상무시.
10: 로디소. 수당라 피해서와.
8: 네. 수당라. 수당라. 수당라 피해서. 수당라 감사.
11: 아. 로디소 감사. 계속 갈래 가서와.
10: 로디소. 다리 수시 당라게. 상마 씨가 피해지. 정유장람기 조준디 각자 투급을 내버렸다. 다 얘가 터져요. 시에 소리. 그란수 나주 루노 미마기 디지기 체도 강에 체세 체비. 얘데 제라는 매베 구두 속이.
11: 정이 류동체니 미리 야투 용부체. 그란수 김상기 냠좀 류동체니 미리 디기 당고 체비. 디체유 장람 죽주치니 유세기 원지 지투기 베타군 님도브리 레가 체베 규리나라 터도 강에 카르도
6: 아 단달레게 뉴세 지차네 낭담미도 이네 강에도
11: 알레
6: 르베조라 기랑게 호난이 지순다
7: 우지라 덴데스리 녜신 돈도 덴금민도 카탄고시를 하도 장람디면 벨럼둘라 최바 제비나 간 티슈라스구이
10: 알레 다체나 녜신라 신지 컨데 거레
2: 수지라 녜사슈교 장람 녜신라 신지 망고 폐체 추리 균도 숨신다 탕실 홉세소 신지 타고리 폐주 등거리
11: 디믹세기 신지 개레미도 가당부 디제차야 근데 이나
3: 수지라 디데리 내장 코이고 통부대 육지외 낙세 통고 통야 요마리 아자자 디 초지리 做起去的

0: 폴람디 야오시라 쇠도와
1: 시사 출시라 폴람도 보내 초가고 싫어요리
0: 어 갈래 가서와 야오시샤 야 되다 로듀서 되다 로듀서 당기니 계란수 레타 대비 로구부시다초 상마 갈래 가서와

0: 시랑 그 넘줄 때디 진다게 셰시 남이었다.
1: 들이 신의 신초. 다지디 고쇼 풀라가 비어트 렘파지기
0: 최선 터다디 이지 조보르다. 용법사 토피나 신의 지다라게 마고치랑라 시통 능거다.
2: 유연가 마스 매빈다. 알레 뉴트로베 제도마시
0: 유연가 신제 소드네 지다라 테즈마도 체리가 마리
2: 계속고디베
3: 라세비라 아주 심시 크트쇼레
2: 라세비라 레오고드조레
4: 아 요히 요고레 요고레 요인다
2: 레오고드조레
5: 요히 레 레오고드조레 라세 심시 크트쇼레
4: 연삼샤시 님숨조레 더동 예시 마쇼비노 나서 베더 연삼샤고 키바
6: 마중아스네 사바토르 심진 유루치야기 지자 꾀부 마르베 통도 구규 투규 메바 카리노
4: 지자 꾀브리라 심진 유세제 女主持不是 这些人做过要偏心不做啥 听说大家们都
7: 路路去摸他呢
4: 心情更不要了呗 啊,对
8: 六十元了
4: 这个,考试结束
8: 六十元了 顾小林了 我做心情也许
4: 都不要说 六十元下去
0: 哦,组长讲了 我来个去,中国应答了
4: 给我老师
0: 陆天王了 请拿你送信 送信
2: 부신, 되다 되다. 갈래 가이 길에. 예, 출출로. 야, 나라니 유령구스토.

0: 오마다 가상치 시행인다 마트 다지기 체도 대용비 유연 총답러 신체 가시 소냥 셰샤 총례 공세 시소 장람출 소나 용그리베
1: 아 디드야
0: 디 청유 장람 뒤돌러 리쪽 주민도 도 역시 라냠니 소중 소장 소자 디 랑키 겐치리
1: 어 도시 보시 절마자 니 가봐 옆겠지
2: 喂 组长讲义, 我心思多是故意。
1: 卡谁?
2: 不行, 各群的team都, 心思上嘛, 总差多啊。
0: 总差啥呀? 所总不是?
2: 丁年先呢,永不忙谁, 从来少忘谁。
0: 正义将他们追压的, 给个大忙的偏别连三七谁, 每次忙会, 人民创别切记, 不是干过行业, 谁兄弟陪我要谁。
3: 让该用年大锤头起的第一句工作三七七日马赛工作星期年了谁兄弟陪酒单也是这日不行让该俺好马苏达双十年给对做一顿过时天天下有对这三十那就有缘给了大马切比呢天天的给不打啊学的学的切不学的穿裤里
4: 好多的去让给贺龙听不见自己院长爷贺龙听不见爷爷哈哈哈哈永啊查来哈的人呢我送的我贺龙爷贾来哈的人呢送的讲不听是要我记下我呢接不到吧老街路就院长
5: 徐子
4: 他在那做个这人，
6: 没去了，冷不地干了，全当那位家母也多，既然干交不得个，俺最欠些的这钱呢，家母给不得个了，咱们约一。家母给不得个了，约不赢了，找人怕了吗？干脆走吧。
4: 我做来做着个，没在洗不咋就行，家母得个了约不赢了，到时候谁来找门头？因为迷茫过去吧。
6: 没去好了，因为他的退休多，想过去吧。
7: 现在约就的。
3: 哦，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去好了，没 키란소 야스기.
4: 오지, 그저마라. 키란피야 광부르다.
0: 부족수라, 감사.
4: 주다.
0: 니제 공로 키란 세가 자비. 이내 키란 전도 중대주가 태블릿스기.
4: 아, 슈자. 나 리스이. 가리, 차례 유비.
0: 자람주 내가 대단주. 키란을 차로 신한다 주야이.
4: 태가 수로.
0: 등유 자람 탄도 다차지에 준비 강시. 리윤 튼두다 땡기 지부지. 이내 탄도 니에시 마단자 레삼 시합시. 만조 소놈 자람 주네. 유연기 신시 태조 총체 공세 시소 영대유. 이내 신지 소재 로든 소유. 신지 좀 차브리 쓰기. 제전 기란게 뉴네 다 가미시나니. 신지 태조 니엘러 자람 주러. 나는 유구르베.
4: 계급 장람 차차시에도 뉴슈도 스튠규주나 나다 유연기 시시라지 강도 지도 쇼이 도쇼와 니 가봐시게 왜 신제 진이 流라세로 진이 流라인비 신제 신지 등소 다도 종사도괴 다들대여리 是吧? 지난게 람사 신지들 십시체 돕제시군 촘제 공제래 야치 숨주 공케체니 자람주 손으로 권난주 람사 밀린 같은 거지 계속해 다그이 끝장 완라 시그르네 다들 신지 좀 또. 군주의 퍼스린가 신지 등조 대표 김세식이 좀래 내줄 때니 공부지도. 이내 토르디나 네 구제 수사. 자람주 루드즈 대가 신가 때니 좀래 광세래 야주 숨주 마제니 개개 샤초이.
0: 고쇼풀라. 네 정유 자람기 루드즈 섭수제. 계란 토제나 수위.
4: 我不愿看谢云家的血脉性也大，这边了俺们有的这边。见到最空城当戏剧的，便就空别了偏多些来预备马子，俺就给你开来了，如今心急急，若叫能给。成于家浪的，俺就推木生丢着。差不许呢，成于家浪的呢，今朝特别起呢，俺就愿意闯的，人心给一哈儿堵住。
0: 托起。
1: 신지대가 희랑도 중국민스 아주 템 가수 셔줘. 흥. 얀데 가셔요 봐.
0: 우소풀하게 녀들 키나 저 셔바피스. 신지 퇴소. 맞아 돈이 유구리 소비.
1: 신지 풀하게 셔바 막고 죽시. 이내 아주 손자 미엘. 흥이 거시. 괜히 과유.
0: 도치. 콜라 셔바스피다.
1: 흥. 랑게 계속 예브르베. 카린스.
5: 랑금 제 셔스메 파시.
1: 맞아. 휴게시.
5: 케이시

0: 기초되다. 몰로쇼가게 신릉지치고 오리. 니에데나 투조 봉규체나 피기 루규라 심주치오리. 나도 양규급에 피네 규규오리. 단데 세세 딘딘이기. 구미다 록주쇼가게 직랑 직기치기여자. 저의 도시 다야라 능주 체인 마지. 나주 심다 제제. 투주 내뒤 탁주 타짐치오리. 苏永和四年的给那组谁最肯这个呢蒋局哥们俺做大船没请女儿了娘们也请女儿一年三三这样给传世下龙没吧俺做没过了这回前去进驻当别接了明晚谁兄的家表起去能驻定给的白红前面才我打女儿留米多米的一点群没被我落不起来特动富平宣誓年的
1: 就都全部清掉了。一年初初，米粒收购双涨，俺村确实给村里吃亏孽的。我等小平给送吧，就没见到。米粒收购了差不多就没捏了捏巴多，西江大接了差不多钱呢，差不多追了西江有的，差不多接了西江高些。
0: 那段地。

0: lam sa thak chue chibu re
1: xie ma duo ne du chebu xi lu re nie che na ta de ge yong gi mak de tu ji di a guo chao ro ang ta guo xia pu le bu yu xia di ang ni ba xia chu jue xia zhong di ang su ba xia gu ge
2: zhu xi la nie che na nga na zui ji qi zhuo di ru bu zhuo bu le ti ju mu duo
3: 초시에
1: 은나게 숨 탁지 만주 녀마미 람닝베토라 규규마지
4: 겐지동원에 주부시라리 마세 남바 예베마도 팜르 유마다
5: 제노고나야 가도 람산 총실 테니 투조봉주기 먹더 손도 쳐나도
4: 기란시다 녀로 주준에 줄로 경우 유베 미세제 권도 제주는 근제도
5: 네
4: 만나니 루누 테주 람팔라 우리 미리 공부 시켜줘리.
5: 됐어. 네 미지 원조 시간이야. 천장 먹고기 첩수 고용 시험 고린샤 그제 도라.
4: 루튼 고린샤에 첩수 내준라 냠뉴시 다요리. 이내 첩수 내거친 얘기 루튼지 자꾸 좀 받아 보이나 상벌 안 아유나. 냠거시 다요르다.
5: 네 닥다 첩수 내거친 얘 루튼지 미리 써고라 자꾸 좀 받아 안 쓰기.
4: 좀제 가리나
5: 좀제니유 초주 작송디 시준에 대한 막돈 내게지 이내 정회토 자고에 생제 쇠자단 배제라 말 심수단에디 가스 손자 첩식 내게 뉘미치로 봐 니부디 로팅 고린샤 첩식 내동기 내집지 배마세 더도 막돈 텔레 제지 막고 쇠 유유자 시다 이데리스 셰초리 제동국이야 너비 타벨 놀라 공개 통나라 자고 좀 뒤
6: 马克顿给东地他，车不是个罪人，总体起到检查，下回生效，康桥学校当头不他，水泥所收购给他把军装当托尼，重新给电力了，赔你全部退回去。郭林祥了，嗯，这个，张明玉，咱妈退下，张明玉，今天去做俺特别买钱的，俺别做些准备。
7: 这大队俺最许多钱的钱，给几元了，要钱去的。
4: 阿姐了，康嫂，我江明英过来说的，准备一，跟着许哥，你在你家里客人呢。
6: 快点上台里。
7: 上台。到我们去那给，叫个人送过来呗。嗯，许多一个小的支持下，
4: 给了你个代表。 我最痛没到这些多钱不够，后面的一个拿这边来住，几千年点不来下。马赛那段的菜也没多，来这边忙不有你这点了，那段好些。嗯，到底看你说的。哼，听刘记真是没有吧？我那个最来这边从今那里差不多，我就差不了呗。年底了，举这些，各度娘娘给三大有些。
8: 来接不起这了，连接接不这边的用过了呗。
4: 书记了，你最近在找我预备，哪边有给兄弟来接吧？俺最近接，大概哪天接，大概哪不起。你话多，大概哪不起。路路突然停办的，就是透过钱的，是不是他请不起？听我看最三级制度，连接，全部靠最便宜那扎，谈的。
8: 我那肯定是一年着，等这么大，也这么的艰难，这么接，连不接过年去。这么路的，这这么多了，没啥么占用的。
4: 不知道你啥时候，专家没给你接受我用过的产品。
8: 嗯，那么啥从错意思了？
4: 没接好了的，路途里个富，没亏了，卡马个直接了，当然能够贴出。
8: 俺从你那儿从错一道。
4: 로드고리샹
0: 예
4: 랑게 투주 먹탑디 키드스 개구이메 직슈다
0: 러스 제수용이라 디니에 체스구이베 자괴싱지와 수자다 니슈이
4: 랑게 십주슈다
0: 러스 디 스트완 녹장기 투주 의두지 싱지랑세 사치디 춘룹사도 콩도시 지능 이기락스 사지디 수지도제 미송도 예시 조디 뷰리다 청리디 워시 배제와 되면 낙제 소자 리토라 낙제도 봐 짐주답 되면 요마시
5: 먹고네 가마라 兄弟 실 주비나 되면 낙제게 먹도 편제라 수지 뒤르베
0: 수지도 스티르 이는 넘주 딱제다 시그니 투사 쉐자 먹도 줄라 각제 뉴트 투시
4: 무티슈다
0: 됐어 투주종라 정유 미리 먹고 소자 계세 막등이 지도 제견체나 사지디 미리 수주라 도시 보지 더도 미리 튕지라 수기디 마세 투주종디 서버 뉴진 지라 주의 타고리 자 다다 잡아급세 사지 약수시 영어 유기제라 창수미 유사 계세 만조 계획도 토구위나 당도 망조 군로 제니 유메디무시
4: 첩시 탑주디 조오다 막둔 탑주디 배버리 먹지허라 제노르베리 밀러 시케브도와
0: 레스
3: 부드리자 자부중드 조치수디 자외 자산입치그들이 제자 자바 경우치수 유니디 사지타게 종미인구구지 그런 게 좀 있을 이지 도도 그랬습니다.
0: 작외 내 계획이 있어. 유무동지 작좀 시작 삼바. 나줄에 숙체 없이. 계속 공주 이지 도고 있나. 나줄 당 중앙에 대 작부 종가 용배 최선디 코조 현 주지.
3: 어디? 미디게 돈이 미도 와.
6: 两小时，新贵的事业了，可是越远连锁的，联系经验的事业，别急，他都联系的越复杂，你该给买了，罗主任。到底姐姐小姐，前日子也不送完了。越远连锁的店，我得给今年吃下，可是你虽然不接了，我昨天先撒皮了。
3: 坐，有人打车。
7: 睡吧，睡吧。阿姐，嘿，那这流浪人，俺是医院，现在两天少这一，我不吃药。
3: 看谁队友？
7: 진행 봐.

0: 왜 가서 와?
1: 유수의 앙통은 영모신매
0: 나와 들었다가 삼쇼 티규
1: 나스 나 많이 가요이 나 많이 가요이 나 많이 가요이 나 덜구 세워요 덜구 세워요
0: 장민 유수의 디 로마통부이나 믹쇼 마리
2: 세사부다 감정 체제 예스급시 다 두줄레드와
3: 다다빠니르메 대샤지 가져와
2: 따라 레삼샤 사브리 심주 예스디게 체제 고조 고스 저유 나메나
3: 예슈로 전주로 된대편 도시
4: 陆队五十文组长李兰张介CF穷死文了阿列修达陆队五十文修达特地俺组爹主任张介春嘎达了陆队五十文了曾不许我加币

0: 심도 마치 아 계층 마시 밥에 랑 연구하고 알라 정유시 배샤유 당대랑라 바지에요시 바지에디 랑 미리 정유디 랑이 멘터시 바베시와라랑게시마 Baba kele ah.
1: Ya kelece. Kelece.
0: Bukti yakıl. Şoma.
2: Oh. Hadi yü.
0: De. Nyalakwa shukyun mido. Dudong bagi nal jalashi yu. Rang jayayi. Mahdiyanda.
2: Dishibi.
0: Rang jayayi. Sorry.

0: 양치! 스치! 아부! 성화! 뭘 유저라! 장구 마시피이다!
1: 빠두대라! 차례 가리율!
2: 빠두대라! 가르나소!
3: 네주 가르나소!
0: 고래나 미 장구 좀수거일!
4: 나대 이 장구 좀수!
3: 지! 장구 좀수!
0: 들으라! 등기치란 거 쏘부디 양자 쏜다!
5: 그네 시에후래!
0: 관내 쏜다!
5: 아야 당구! 나 챙간님에!
1: 빠두대라! 영이턴다 가르제! 나턴도 레흑시라유!
0: 용아 용아 용아! 들으라! 그런 거 좋습니다.
5: 이제 쓰리. 예포 다른 흉섭의 이교날 쇼부리. 기린 장제 퇴사. 예포 련도가.
0: 아지 드리라. 그런 거 좋습니다.
5: 오 뭐지? 네 민도 되게 직대비니. 순남 련도가.
4: 그지. 쟤는 봐도 되라 승만에 레지부 퇴부리.
6: 그지. 고쳐나 고쳐나. 고쳐나 고쳐나 고쳐나.
0: 내 규지다. 중심에 익세 많은 배 생전매다. 나 딩주유.
4: 들이 되지 임배마세 땀사유자. 도건 기라게 셀라당구르달.
1: 쓰리라게 셀라당구르다.
5: 네포. 토데라가 부다 도리아 요마르다. 네포. 인내 유고주를 룬부지. 토데라게 포. 인내 유고.

0: 我就是
1: 와야 지지지 다디스디스 디니 겸이야 고지도 토진다 토지 디레 토지 와야 다다디스 미소도 아
2: 어지 몰라
3: 지대라 야이 님카 디레 쇼베
2: 니후이레 동부에 채우다 장다체 공유부 요즈베 레사 님어 쯔대야디 륜주 쳇다 직버다
4: 너 가르 거다 년령가 친구.
3: 진짜 차이게 해봐.
5: 와모. 나라도 나 세 차가게 많이 있다.
4: 야, 그만 수업이 처시대다.
6: 네. 발라니 쉬어지.
7: 너 예수에 루시에 뭐데? 지금 쉬다.
4: 야자.
3: 나라도 나 세 차가 가르 유버. 쇼고마도 매 봐.
2: 쇼고게 가르쳐도. 쇼고 심취해 봐. 별로 쇼고 맛이 수요래. 자매네 게임도 쇼고맨의 용민도 와.
3: 쟤네랑 쇼고다 소화규.
6: 뭐라기란 탄데 신의 로피지. 과대 봐.
3: 我小我了是不是
6: 小我了是不是 小我是不是 我那边的 都是 把那楼梯边
3: 都点了
4: 都点了
3: 我自己 干什么事
6: 去吧
3: 不用想想 去吧

0: 당기랑게 보증 줄게 되게 덥시디. 영이 가래야.
1: 하이믈리크 뉴집시다리. 조디 루미가제 우가지로 집에 내봐. 뉴집시야기 덥시지리.
0: 덥시리야. 오늘 야 호시도. 하이 하이 가르무사.
1: 하이믈리크사 지게게 음치지.
0: 아, 그래. 보랑 오늘 전부 차도와. 미스터 갭토기. 당기 보증 줄디 아메. 니 셰지네. 생도회다수제 맞을 함소가 개가 유이스기 남갈 함소가 조제 로만 고친부리디 소기업 춘질 피비 생도회다 라버 팀은 탐쿠리
1: 대항상 말이 음지인원의 신어 디체우지 말이베 나피게 유사 급히부리
0: 시에도도 레알라부용 나 로축조레스디 나레미 두인다가 미시조 체부 통부 팀은 탐쿠이 참고시에비너 니에 로디게 나르
1: 给人们会忙活成牛鱼，
0: 开始内最的我这边呢，那边是，如果还开始吃土马的，这是，里面不积极，做哪么着的？既然给推荐呢，他们说白米索，吃不上也不急，吃不吐味呢，米水不够多松多，第二个话啥不着不？第二个不着不呀，他们没这边呢，米西个嘛的，一年我们这边呢，米西个的，我就比如给。 멤버 하지 수야 그래. 미소 기업도 유자. 언니. 하지 수 비워리. 라르도다. 보배 엄지 마치지. 아무 적 봐 유지.
1: 지난년에 스위스시다.
0: 람라 나스네 좋아버리. 나다 라자게 갈래시다 기업지. 让 수리 루린 담비 让게 엄지 야고 새로 챈 삼초
2: 바라니 야니 제 순제
0: 란시에 먹어 고도라고 시가죠
2: 야 지시 대대시 마대시 시다 바라다 가면 야오 시시
1: 용아 你爹呢? 他们怎么呢?没这片民族?
0: 你这个人呗啊? 可不是你一个,怎么给不透了呗? 我们这几个, 他们怎么一呢?三八年一片, 来个要个切头嘛的, 先说个!
1: 罢了,你先说, 这两个鞋的年纪, 几万年来个要个起, 他们有这些的, 这个我们兄弟,这个没,
0: 我喊你 这些的, 得去的,
1: 我啦,
0: 这些, 让学的, 听听罢了给, 关键的要个车速给,
1: 啦,
0: 你关键的要个车速, 俺最差的东西啊, 控制的要个穷速的收益,
1: 지난게 디스구비에 장부슈너 추안이가러 소수 캐슈두 니네 간수의 콘솔에 약잡스
0: 니네 시안에 잡두 저시 숨지이다
1: 저시 숨지이 가래
0: 장치죠 통도로 험아 형제
2: 수남게 가만히 링미도 다리 텐도 된다 개 재밌게 캡처 시용 있어.
3: 러춘주 스니에디 자네 퇴배 초능시 파필 소필 내가 줘야 요 말다. 셈마도 지딘 체부 극제 유메 하고 말이. 진짜 체오 말다. 탄다 순아 내가 개 체부 지려 고코디 여시.
2: 고나. 순아 이제 내샤.
3: 아, 르베.
2: 对呀，
3: 之前的肉不菜，现在连把还搞砸，点着钱一只。热点谈的上面古点要是不，肯定是现在年初老远就点着钱了。是的。天马日，困难。是哪是呗？
2: 人们都没了。
3: 我呀，藏不开了说啊。
2: 特地把那土生砖头看不起的，之前呢说话有谁？
4: 苏娜。
5: 拉通的儿子这里三三五五没去，你阿家了，把拉大这些钱都买不起，哪里都哈拉啥的了？阿家个过来呢，没啥么给当下，我看见啥都没去，他肯定嫌个人。
4: 亚美呢？你老公嘛的？
6: 公公，你阿家拉出去的？
7: 真没，真没钱。
6: 要是出去的。
5: 亚美，俺也出门，你先去让那点的。
4: 喂，喂，卡了吧？
5: 亚美呢？人浪用没？行的，叫。
8: 可把鸟鱼呗。
5: 啊，
8: 两毛钱不吃吃个。
5: 卡拉塞吧，拉达停止开花鱼。
8: 开花虫，这是别来个了，拉乌罗马有那个这是。
5: 到底搞嘛修的？
8: 马修是卡死嘞，卡里呢？
5: 不是开没？看他俺先去喝了吧，先换你开的。
8: 确实，俺先去喝了吧，这是别吞的，马修是卡死嘞。
5: 叫，你叫他写的，俺还有钱不要了吧？把那古龙虾吃吃吃的。看个千秋难比呢，叫那个别么子啦？
8: 听听那阿勇，从他前面开门吧。我呀呀，你开罗斯达，呀就是，
5: 叫你儿子的，
8: 呀，就他，
5: 叫他
8: 娘巴拉，你儿子的呀，谢谢你儿子的。
6: 阿子，俺听个没听到。
9: 阿子，担子落来送啊。
6: 这叫什么？
9: 担子落来送。
2: 手机修了还可以是吗？俺就听一个那姑娘的，那给的给的，
10: 谢谢谢谢谢谢，
11: 别说话了，
10: 别
11: 说话，别
10: 说
11: 话，
10: 别说话，
0: 不需要别的，收到，
8: 来来
10: 来，呀，收到，收
3: 到，这是老，这是毛主席的，
0: 我接点钱的钱，对不
3: 对？那咱们
9: 这是来收的，
5: 天要嘛是？
2: 最近叫人家叫嘛是？把头点那个，俺是来俺做送酒啊。俺做他喝酒，分给送给。是。
5: 罢了，其他人听什么？
9: 这人家俺是来人家干来说。
5: 第五年喝过多个，
8: 第五年开了喝过些事。
5: 叫啥子？屯大的你叫他说好了不三句。
8: 都是过的，都是过的。俺他们也吃酒。你屯大的第五年尿说话要嘛的？
2: 手机修了。
8: 你也是要的，来嘛的？
2: 来给他送嘛是？
8: 嘛先给我把油过来。
0: 对是。你先把牛啊，
4: 把头顶了送去的，
0: 送哪？让人丢的。天天，小队和你们谈过来了，这西边你们去的。我就说那个，熊西边一在，老孙在当不的，他喽，西南一在轮下。
8: 哦。对，对对对，赶紧把那西边先
0: 去，
8: 西边
0: 丢了。我们这儿的，对对对，
5: 我可怕了，不是。
0: 让你看看嘛，是的。今年雨过天气，熊小不吃不着。今晚呢，来年三百套了，老将要钱，来个胡大钱。俺就跟起过来，想去修脚嘛，是的。
8: 今年雨过天了，吹开过腰的。
5: 今年雨过天是吹不着了。
0: 对的，俺大学姐躺不下。人，得准下面，他们对下面民族呢，让民族是给。
5: 培养了，明苏那是一门活的。罢了，明吃起没着，人大要嘛是，给他唱个戏呢。
0: 老苏那了，新疆那边一个大呢，突然差不远，让俺从南站马赛，得一过来，培训那么几大，光个老年那了，让个一军钱不是嘛多，年年钱有呢，人呢有个听了，俺是最差要的，我的，让个。投工卡拉手的，打木三级，开不着钱有十多。啊，当然给俺家家买些用多的。
5: 你开不着钱，给打木三，对吗？是。
0: 前次的那个，俺精神歇不着呗。啊，
8: 是的，秃顶了，孙子。俺来帝国有小姐，写了卷子，取个取个送的，要我给他查一下，俺到你那儿去。
2: 对，去咋？
8: 对对对，帝国没送的，你那儿去的。
5: 谁知那个精神歇有没？俺心没送。你那年轻人了，也是些事嘛是。
0: 大哥了，啥过来嘛的啊？
1: 不了，他现在用嘛的，可把那车尾呢，怎么修的？
0: 车尾，干啥走的？
1: 明都，
0: 蔡姐，苏南明明都，亚明的家长明都。 kami lego ini kita kacang sih bu.
1: Kapan nalo? Saya tuh ya minto.
0: Susu lah,
8: lop tuh deh lah.
0: Sesiun lah, saya pun bukan bu. Minta susu lah, siapa sih kunci? Yang ni kunci siapa deh? Kunci saya sih nanda.
8: Nanda bu, tuh cuma na, ni lama sangat kau kepjo. Jo Shao Ji,
11: yuk masih.
8: Ba,
11: ah ini dami.
0: Hari siapa?
11: Ma tadi di sana, Xu Mei.
0: Xu Mei, Xu Mei s, di sana Xu Mei s kasih dia.
11: Ma di sini orang kasih Mei.
0: Jangan khawatir ba.
11: Ma saya sesat tu sih dia.
0: Sesat tu kasih tu jo.
11: Mau siang tiri, nanti cakap aku cuma kasih sih, cuma ibu cakap dah kiri sih sih.
0: Sesat tu juga.
11: Sesat tu macam, tu los. Ini dia ngan tu netu macam, kau tu kongsi netu je.
0: 或者这就是都休息了嘛？阿些么我，他的一脚大门呢？开起嘛哩？这里要借钱呢？就算没推动。
12: 是是，把那个宋半年的推三样家当用过。
8: 推三大年，哪大要嘛哩？
11: 我现在当对面多，才下三对新的多。

0: 몰라.
1: 오.
0: 야면 녀도스네. 셀라기랑 생각을 파게 줘.
1: 요. 도대라. 주제에 딱도 꾸주치치 없이. 가면 가리윤네. 클릴로 쏜다.
0: 쉬이 삼바라. 니 몰라기랑 퍼스텐디슈. 비시.

0: 그리 좀 써. 제만 고급 체크시. 콘 창고만 쉬부도 마킨 체는마다 용마시. 콘구수다체. 고로잔 용마다.
1: 계직말이 계직말이. 양기야 고급 체조리. 라나만 소야디. 니 강교. 두대양을 체조. 뭐야. 다 집차샤. 나스뉴. 니고 삼마도.
2: 빨라. 권세체 최무송아. 녀세 쉼쉼비. 도스체아. 타고로만한 영도에. 차시 밥이나 양구 욕하는 것이다.

0: 수인바.
1: 어? 세세 마이 키란 수인바.
0: 아 나나 차이. 아 데데는 주시베.
2: 키란이 머신에 수소 카체도 요 마르버.
3: 야구도
4: 娘子你您是人家我走过。

다 그거랑 일을 찾잖아. 로드 충진 탈 신지 말해서 용신이 밤 얘기 강하신다. 아니 교회 신인이 감나 자신이 비익수 기나네다 지라도 가지고 님묘기 니치 익수들라 되윤다로 촉락스 기능라 로충 쇼인 다 디링을 찾잖아. 조신 가지고 비익수 장에 멍시 간라 아니 가지고 가서리 디단 드베기 링에 쇼그로발 쇼고스에 세도 낙사스에 세도 다가는 신이지 니기 틱텐주 인주네신 장신이 균롱아 주식 이런 거 기초를 되니 링에 디간라 도중 쇼인 다보도 있나다 익수 치신이 패실로 정할 녀와지 진송

죽 두두파도 참아 란스티 링니 랑게 페베토니 럭세 참아 죽 두고요리 아타 페나가 주고 슈글라 차스나 응조 토강 사샬라 계살 숑베기 지신 메도 리샤 바기 자월레 스베송자 아니 지신 틀라 믹세 카리오르스나 독시 요발데니 아니 슈구디 디교제 요스베 슈구디 로망부 냐사토에다 머리에 베우 마사야 진짜 캐주 된샤 근데 이거는 아주 슌지치에게 슈구 교디네네 보다 리자바들이 다가는 시디가나 낙살을 찾으네 랑조 지신기 에 가수레 놈다 진짜니 마 좋은데 여기 드미싱 도와 낙사 돈주이나 너 말아야 아 파 해만 줘야 진짜 캐주 된요리

0: 로봇 소격은 되세요. 그렇지.
1: 길려라. 기라 자기 용구리.
0: 네 삼단사. 뒤뒤세제. 나라니 강배리 공치니. 강배바세토나. 네 랑민이. 님도 꿀세요이.
1: 가리나.
0: 가게 역시요. 나든 제 신도도.
1: 아 먹어.
0: 요아. 캠 마스타. 나만의 수고 심제도. 디제 총비나 라네 수디병 안에 정주시 쇼지나. 쇼준 지마 라프라 대우면 봐. 수부용 지그지 봐.
1: 영원의 성시 제토무소. 그냥 게 디제 나야 가리나. 양승아 차로 나야 가리나.
0: 요. 랑게 나 캠발님들 저 자원에 마시러. 나라 뒤주시라며 신기.
1: 게리오라. 기란 광우 캔사들의 시만하다. 기란 디디 찾기 용그지.
0: 나라 니게 강교 주로 니엘고기. 니에 시에무소. 권조 양모룽 화장 가르치지이나.
1: 게리오라. 나나 니 디고 무슨 용도게. 기란 룰루제 쇼시. 니에 지도 고가 친구. 기란 지엔 좀 제공 했으나.
0: 랑아 야 정말지. 강교 좀 주치쇼. 균교체야 대체는 보다 랑강에 갈채비네 네바도 좀줄릭조쇼지 비진토구유네면에 균교체야 대체는 보시라지
1: 키라니즈디레 손자디고삼달로미도
0: 요스쿠다치 낭문에 낭다미 도증에스겸나 차주지

그 민재도 없이 제니의 방다상마 뷰지나 고인다 급두도 결 사업시 교령하고 어떤가지 선이 뒤뒤직보다 사지직봐 이 결 고위 증업지기슈 주주 주방위마 통하다 주드치가 뷰지나 교령객지시에 버텔 뒤지기

0: 유룽 랑크디 로용 봐. 야, 아치. 같이 와지. 경마 쇼다지. 나는 같이 와래. 뒤진 다 날다.
1: 나랑 고이.
0: 다녀 저 직도 나나 단다 라저 저저 역시.
1: 나랑 제 죽게 마시.
0: 랑크디 삼시 통그래. 장발라 근데 또.
1: 나 다음에 또. 비자가 또 도시 혹시. 나랑 로디 마죠. 제가 솔로 용비. 샤샤. 나랑 싫어 챙겨.
0: 유로, 진다게 콘츠나한테 이제 집 통도 요 마지.
1: 샤샤. 나랑 싫어 챙겨. 계지 마시.
0: 아, 진짜 마시다. 계속 하자 로용제 통비나. 나한테 내 비서 뭐.
1: 저와 싫어 없이 로용 마시. 샤샤. 나랑 이런 자당서 그 마치 비네 침들시.
0: 진다 나한테 이제 진 용 마치.
1: 샤디 가스래야. 사호니스 투어 마르다. 샤가가 제마 중에.
0: 유로. 난남 스키야메 되지 그지시. 랑크도 인네 되지시. 디콘네 줄하지. 라네 원네 비 마지. 르다.
1: 아시. 어, 저 이빈. 쯤어서. 나리 조이.
2: 저희핑,我注意到。啊,是,让林说嘛是呗,都是对。没,我注意。广大人,普通看来能够猜个学。用嘛是,那能弄就一只当做预算,你也打到钱有谁?我自己,你也听到做几桌钱不是?我没用过了,并且去,百分之六十。 바부터 낭담에서 우리도 고야 미도 장게 우리 니엘 기부주다 더도 진이 담았어 나라니 권다 도용
0: 용마지

0: 저 지금 마사쇼 저랑 게 아장 말은 용고 집에
1: 하 말한 가시오세
0: 유로 시그척척 된 제시
1: 제만 내서 쏘지라 뭐
0: 저 치치디 유롱 게 저랑 제로 쓰기
1: 남자 차 가도 니엘 배치도
0: 돈도디 친니기 연지시
1: 아 진짜 저 맛이 상관아 치매지기 왜 아.
0: 뭐야 배시고 김치 역시 뭐.
1: 용아.
0: 저.
1: 상상. 상지 시야유 배.
0: 나 시라 시야유.
1: 나 요정도 종유. 용아, 쉬다.
0: 저, 네 장아, 스비기비 큐는 민두. 토마가 총기 대용두, 내유자 야우시라 통원주. 총기 나가 탐제 용아 총수시라도. 제자니 총기 대가와 채니. 후준 체제, 총기 기미 능시, 저와 야우시기에 왔선주. 이내 롭지 침시, 로보 토비야라. 나는 총기디 미매비 신주라 타능아 총기디 더미도
1: 나는 소나드 제 용야 하리나
0: 나 나는 원에 닝치야라시도 타능아라 다베 캉부지에 요마시 저 저나 총신미시 통마 총기나 리온디 나다 지구치 저와면 능시두게 수소 다베 캉부지기 치도 코바 조금이 니싱미도
1: 샤샤 아야 탐고 종기나 린조 걸로 조나 사부다 가소도 단다 아이니 종기미다 베르시 도미도 예심디니 나르 종세미시 인생비 가나미 그제지니 수소 동추지기와 마시
0: 자게 조라나 찬스 겹산 조라 겹시 나이 나르 김니 미스 세우메죠 유룽게 나게 통마리 승비 계속 유룽은 니 찬스 겹히니 니미세 균도 당 통마지 나에게 这些 고민 羡慕소
1: 샤샤 주무도 배차와 요마시 간다란다 유룽게 총기디나라 갈래기요 자샤사르투 제비나 데데 임지 키라닐 타베 캉부시르시 뒤졸 다오시 용도에 마공세 종도 종유
0: 관다니의 주시 지지에 저란 투부수요고 几个小时 俺去新别土路毕节, 南内退你, 新别南都, 几个车瓦起, 几个你, 我自民别, 婆婆群居席当着, 俺就当口里鼓励自信于,

0: 저 얘 양계 강루가
1: 먹어
0: 영아
1: 원아 디리 저동판다 더구 운세 랭가라 님도 저유
2: 제상아 주인다 어 다다시 동원다 장계 자주야디 니 지후치 대죠 뒤돌아 중국 북동기 레젠디 따톱시기
3: 구다 장당구 니쇼 마르베
2: 니 셀마세스 코쇼 제스틀레스인다

0: 니체오.
1: 정말이 정말이. 간교 좀 주지 가지고.
0: 난 예수 김 니들기. 니체오. 폐지광회 연조 유입자.
1: 나게 괜찮지 진죠.
0: 민원마 심지게 나 진지 태문이 고지. 광회게 자주 사비지 도사. 니체는 홍예게 고부자.
1: 계승원의 홍예의 고유나 모랄이야 계침 승고하리라 파면 나고 세고야 뒤 약지 멤버 신고하시
2: 봐봐 니의 성교 대비 잠시 비주 토사 제시들이 쇼이 통매버 준 치주 체입자 Baba, nga baba rang da singe ba yon me la, baba rang gi zom yu lenga yon me. Baba, dos de da.

0: 바브 라나부 통디 나무네 셈시라 도치 너가 유네 점중 치자 나무네 승구 티치 바바 니 차니 랑규 랑도 체비 로디게 날 바브 라다 싱게 삼망 아래 놓샤 니에 나르 소교 신이 바바 딘제 신이 요르베 사과도 디닝가 바브라다 유원 민간에 카체드 예 바브라기 게스임베 겹수디 통드 원에 예심러 유구시라 테이쥬 타는 주스 친기 겹수 세우대 체인쥬 게신 쿡베 옆친치게 짝람 주연이 불러 설움 요가 침부지 바바 바브라 예문에 신의 주스 친기 옆치다 케메 nga khang be pholu je ya chenga chung ni che sa babra ji di di tho nga si shi xin ye ji yi ne nga de lu ma kham xie tu do babra de mi xin ye bi nga wo ne ta xie xi ri xia
1: ja ge zu zi xin ge zu xin ge yu ji
0: chung du ge yi lo se na ne lo nyu yu ge du ji su na ke mo chu yi ne ta che la ba du babra na be ji le ye tian ka xie de du 오늘 바바 셰바 갈래 가서 유메 하코베 소르 시체스 바바 나 이치치다 년년 최토네 바브랑 삼시 돈 토부 통두 심구 시라 티치 바브랑 아즈네 미 바브 체스리라 나 부디 바브 체스인다 바바 니 제마네 바브랑 다 생겨 뭐요 니 켈리초 바바
2: 那他们苦个是觉得我你爸爸的思绪要我接住去光辉弟弟让给谢别接着你什么女的爹是吧那里什么鬼提去爸爸让给那三十七年着吧让你不是吧玉文
0: rangge xin duo di ge zhui jie nie ba ba sa chu da sue bi yin ji zang ma shi zhui a tan de nie ba be su ke qi xue zhe ba
3: o
0: jiu xi pa ba tong duo gu yu kuo duo a yin ji tu zi tan xi qian mian zhui qi la nie m jie xi zhi chi bi ba ba rang ge na zi di sim lu lu jie su ju zhi xia
3: 马赛龙兰的用过门的话光辉恰动的哎呀去玉文你恰把白面具要不请的鬼嗯扫我大把我用面具请个注意好嘞你也信死然来个其实爸爸你恰面具请个可对主意啊哦爸爸
0: 삼로 마고 마도 아 푸니 로과 용고 삼치 나 바브라를 시슈 좀 되유 나 로마 참부 체자 다들 그지 젠 되유 바바 니 유원 키니 그 튼다르 무튼 체초
1: 라게 미튼 같이 해비 있어
0: 바바 니 셰바 뉴다 卡桑巴布让给美国朋友了语文景点的莫然有些扩充了用下略住的你爱的杰森被巴贝格雷西拉也没用下略巴布让给用下略见无锡拉黑的他们得着切不脱去一年没有用下略的第四度日 나 바브랑 그 자동다 바브랑 게 우수 체바 심퀴티치 님이 되게 나라 심퀴티 약 되다디 니에 레베 나라 양고 양고 체 코용이 다니에 신스 바브랑 럽친 시리샤 바브랑 럽친 소자 럽친 그 자동 제 권내지

0: 나가 봐봐. 네 가르치 되게 쉽시도가.
1: 진짜. 가르치도 되게 딱 좋으시야.
2: 좋아라. 근데 너
0: 어디 있어? 나한테랑
2: 고부 좀 좋고 좋디 샤나다. 나 좀야 차와유. 시모도 공캡도 저 가봐시 그래.
1: 영아, 네 삼덕이.
0: 레스. 잡자 줘다.
3: 나래 공주. 난 걔 재무소.
0: 아, 걔 재무소.
4: 시다, 강배 속도다. 까지도 없이라도. 키라게 쟤는 그래도.
1: 오스도.

0: 강바다 야고스도 다다다니 먹고서자 야오지 다야샤부죠 제자네 내제다고 삼죠 계실로진의 교디지기
1: 아시 케나스 추수 체크스 세송아
0: 나다니 아지 강부대 고부시라죠 계지치 교식교 양자스더기 강부뉴드 세뉴부다 지부 멤버 양워장고다고
1: 수바 알레지
0: 장삼도다 강부디나 메시지에 대하고 수바
1: 알레지
0: 무유마고디지 허르허르 진행마 수바
1: 알레지 디린 쇼무소 오네 차와 십주 야메나 케나니게 녜르 규딘 샤나다 디지르 켄게 샤초제 우카 타고데 게베 쇼고 녜람 사캉고 동고서요
0: 요마시 너니 양갸스다오예
1: 나 쇼무소 야메나 사바상기 치주이 추수 니바직 페다
0: 아지 녜포 찬스케 위알 남자치기 마세 나마스다 부코사샤 제자 한국위 장종대비의 양갸다가 시다
1: 용고마지 최내 용고마지 사바산 피했다 사바산
0: 아지 용아 제리우 슈슈
1: 말해
2: 부셔리우라 기랑의 양갸 시가머지야 가리나 단독 강문연의 상무디 제시 양고양고 떠들다
1: 기리문에 따야 요마시 선샤신다 근제도
2: 미디게다 선지가 아유석비 기랑 강부 힝자샤 그저 로장러 기무유 바캅치기
1: 미디어 뉴유나 강부님은 말베아 들이 같이 해봐 주디샤 니제미도
2: 강부뉴야디 소소 김상신 유입시 미치기 튼시지라 치게라 총시 미소 삼미야오시당 추우수바
1: 이는 강원의 고토문도
2: 구셔리우라 니에 기나 슈슈입니다 기나 강부다야 뒤주디 문에 켄사시도 미치기 공다다 추우시 kirang gongbu shi da kang ba da ga yu ne zang ma yi jia le ji yin ba ya me ne xu nu pa mo shi ni me gong le ga zhou yi za guang ta mo du da lu yo ma shi kirang shi da ni me gong qie san mi ma da sa ba san song za tu zu ge deng guo ma shi
1: si rang ge yin ji tu zu tam si qi a sa wo ji na lu zong tu bi yi ne ni rang ge ji bu jia qi ji ba ne qie mi du
2: ne nu gong ne guo qun su ma so kirang gam zha di zhe yu ne ta de gong zi yang jia da ga mo qie ha li ne 직전 드린 손도 직접 줘요 좀
1: 아하하하
2: 시다 디쿠리유 야구동 와라
3: 야구도
2: 쟤는 가난한 조 강아스가 뒤에
3: 줘 아시지지 줘
2: 야피다

0: 내가 배봉이 보쌈이도 들어오는데.
1: 그냥 한다만 안 한다만
2: 아니, 다녀 고스스. 기라게 불러 캄보스와 나미 없이. 더도 기랑 강배봉이다. 톱달라 기고 없이. 마세 막주 중반 이기대 주무수 없자.
0: 나 실주 녀이 보자. 유아, 병호 고 가방 겹다지.
1: 개놀아. 기랑 녀 수에 주다. 기랑으로 세안님 말해. 내 교사.
2: 어. 유샤나
0: 강교수 속고 깨동다 그런가 룽게 깨쓰리 루부 덮겨라 대주고 스슈진 예질 교샤 삼중이니 다치되 그 전교시야 대체 전개와 니호이 지주로지비 다치되 그런가 하니 나름아 대비 두수이 시도시가 용샤 마세 대주고 내가 몇 번이 나스네 굴사샤
1: Gel yola, gel yola, gel!

0: 우리 아자. 광수리 씨의 대녀구이 니자 세갈리 마주구이.
1: 광수리에게 나다 겐유라 리구리 삼지. 탄다 겐유라를 지구치기. 돈도뷰 쟁가를 겐유라를 꼴이 구시야. 겐유라에게 광우망을 시대지는기.
0: 아자, 잠깐 가시해봐. 광수리 씨의 대녀구 돈도 넙수키야 매입시. 사무소인 상하이.

0: 我去打，我去打姐，我去打。
1: 미티 소고 견라시 요마르바 베드니 후야 하리나
2: 나스 유에사 데게비 켄스 규리 다도 치로 니에바브 겐스 칸라 용도 메사 탱기 힌자 메시게비 도스니 니 세지 디리네소 켄스 겐스 칸 데르다 로브치 궁유 케스 콘다 제사 니에바바 다도 야오 치로 아 켄스 윤자 왕라 간이

0: 요아 야지마
1: 겐루라 니즈 니치 오이브지
0: 광회고 최선 다 케입니다 우리도 학교 노치도 그걸 이 니치 뷰이 니코 수주라 마냐 내용유
1: 광회 수주 지벨

0: 랑게 발라로 폭도 다그럽다샤. 링자 컵스다겸 예선 자주.
1: 네 바바야야 제비. 투이 면이 다 루치체. 소소레 로니 슈자자 충유베 아지 니다 도디비는 바바 아딩그르베.
0: 다링네 주디 규제. 예신의 세합신기. 머신아다 리유원 발견도 열이라. 군인님도 되네 참범인도 선기. 지조의 뉴슈제이. 이네 탄다. 네 견고급도 봐도 고기. 마세 티키 때문에 진주 시작.
1: 나 못해. 마세 바보다 주의 저와는 나 쇠곰 토미도. 마세 지마 매 캠도 나 쇠나 알 교야. 저외 쇠곰 토미도. 밤 시베 지라. 주노 머르지. 디소 파마니게 메시지 사사 주주 쳇다.
0: 니란 타시 조이. 랑게 빠라 공군에 깨게 치쳐모요. 키시티 지체네. 빠라 잠마세. 니에 라다 저와 지리.
1: 파메 메시지 깔래 제부디소. 주의를 라는 서부도야.
0: 단대로 교저버. 계시 잡아 차시하네. 코고 공과 동구유.
1: 영아. 야는 교교도가.
0: 예시 고중에. 삼려 오셔도

0: Liz. Karna so.
1: You.
0: La.
1: You.
0: Kera sunda.
1: Rangga nga samshi chigirbi.
0: Ni samshi garche uri. Ni kera samshi chigko nu kime ba. Masi kera samshi chigko topda yomari. Kera nga nga kukup di jing mdu. Ine kera nga nga charo na ya chido huang shu lin lukwa kun yung mari.
1: Masi, huang shu lin tanda masi.
0: Chin garche la. Sunda.
1: This is Kang. Zhang Mu Mei turned out today.
0: Sim Kang Zhang Mu Mei turned out correct. Kira missed out on the job. Sim Kang Zhang Mu Mei tried to get married. I hate you, Mito. Get new la. Married. Robbie. Zhang Ying, you can't say so.
1: 让给他的卡里佩吧你若比是佩比李玉文让给俺今天是佩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 편이 용마시. 나오네. 네 맛에 없이도 길에랑 가 겐룰라스.
0: 네. 뭐? 자기 네 발아 도만 수제 매주체. 토도 사주. 녹도 적배 납자 녹교 챔네스. 네 셈나를 잔로비스 테마 베비. 잔나는 챔부터 토도 메가 챔부터 타는 겐스 칸기 니지간 로치 네 메발리디. 你 sim 的这做不能细致下，你让宋小姐对不起你，若冰。
1: 李文。

디가르니 둔디타 야즈인비에 튜르기에 녀아 잠요라 중화미리 지둔소비에 두시 체린토 동주 주닝조 체신 미리카와라 빈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둔디당에 계용기 미리 튼지 야튼기 비상규 뒤주로 슈는 계류 변종 사비에 교기에 동을 타 참비에 규제내비에 피해계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튼섬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두시 사바 라다르 체비 뷰지 레그토리 사드 벤저로 피해지 동위 문규 규두규로 슝는 개비유 변종 사비 지도 点비 교기 주진 订阅帖 겐강 기멍시 등부 주바타 사드 겐강 군요 초두 송종의 슝는 개미 계급이 긴급 시비에 토가 수준 제주로 숭능 개비 변종 사비 탄섬 도빈타 허승 사빈기 지지 르양 주여티 조용리 탄섬 딜링타 탄섬 사빈 탄섬 타게지기 누가 제지를 당리

0: 개자 정부 식시야바디 보란다 능미 내시 주역거나 맹강라 조알레 매티다 사표기 매스
1: 어 니에바바 따바 맹강라 대그레 야니 양 대그게 된테
2: 땡케게 세브케 나스멜라 간체 차도니 외부 가린 외부기니 이서탕 터스이너교 기체무실라 대외 사체탕 민세시교야 터스인 하장키 기체무나고돌라 가래 쉽기는 차도르야 민세주면 너미 나초교지라 面子么总听起从不一年忙不休息但且呢俺去青路托里听着呀东地肯定有够远了俺去人间日本三万西北面前南摩托塞这休息什么天气听地里清修咱们他休息天气给体外忙为青路西北肯定有呢秋里天地给青路云西区有的难受天气秋天下过
0: 매베상주르젠지르부이 기지근지 총리주바차 내기님보면 인군투양 면제주니 매미야바 요르나베 참아요젠지 내베디도 라면 겸비 향아대네 풍샤종바이 매두침제 진베데 된된지매 침우교신이 되네 젠진지르부상화 면제시바 진베